영축산 거기에서 저 앞산을 보면 산 꼭대기에 칠흑불이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빈바사라왕이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서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 부처님 내가 평생을 부처님 모시고 했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아들 손에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직접 오기는 어렵지만도 제자들이라도 목련존자라도 보내서 나에게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기도를 한다. 부처님이 그걸 안 하셔. 아시고는 목련존자를 보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도저히 감옥에 경비가 심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창문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세매처럼 들어갔다 그래, 세매처럼. 창문으로 세매처럼 날라서 들어가서 법문을 한 거야. 그러 이제 빈바사랑이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갇혀놓고는 물도 안 주고 굶기는 거야.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왕비 위제의 부인이 남편이 굶어 죽게 생기니까 아들에게 가서 애원을 합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만나게 해줘야 될거 아니냐? 나를 만나게 해달라. 나는 면회를 허락해달라. 하도 하고 남편이 지금 보름째 굶고 있으니까 물도 못 먹고 목욕을 하고는 온몸에다 꿀을 발라 온몸에 꿀을 발라서 꿀 위에다가 미숫가루 같은 것을 전부 붙이는 거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쓰고 가는데 관에다는 전부 구멍을 뚫어서 그관 속에 포도즙을 넣어요. 포도즙을 넣어서 화려하게 간다. 아, 지가 아들이 가만 보니까 남편 면회 가는데 저렇게 그냥 아름답게 해서 가는 게 기가 차거든. 그래서 가서 이제 면회 가서는 그냥 옷을 벗고 몸에 붙은 음식을 전부 뜯어서 먹이는 거야. 그리고 관 속에 있는 그 포도즙을 내가지고 목을 축이게. 근데 아들이, 야, 보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었겠냐 하고 가서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그냥 더 좋단 말이야. 아, 부처님 제자가 와서 매일 법문해 주지. 부인이 와서 매일, 꿀에 그거 한 음식을 주지. 포도즙을 먹지. 빼빼 말라서 죽어야 되는데. 얼굴이 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들끓는 거예요. 아, 저거 살아 돌아와서 이제 나를 죽이면 어떡하느냐. 옥조를 가지고 막 그냥 야단해서 어떻게 돼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십지구 하기를 부처님 제자, 와서 아란존자가 와서 법문해 주고, 미륵보살이 와서, 법문해 주고. 당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서 그러십니다. 아,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져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나서서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 아버지를 죽이는 임금은 있어도 어머니를 죽이는 임금은 없다. 하면서 신하들이 전부 칼을 뽑아. 칼을 뽑아서 그냥 임금을 위협을 하는 거야.

남편도 죽고 나도 죽게 생겼습니까? 부처님, 나는 이제 세상이 싫습니다. 세상에. 부귀 영화도 싫고 권력도 싫고 다 싫으니까 이런 고통이 없는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불덕.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 알으시고 부처님이 직접 감옥에 면회를 가요. 그러니까 교도소 포교의 최초는 부처님이라. 문을 안 열어주니까 창문으로 부처님이 들어가요. 창문으로. 가서 설법을 한다. 그때 설법을 할 때 이제 모든 것을 놓고 극락하거라 하는 법문을 한 것이 16관경이에요. 관무량수경이라. 그래서 16가지 관법을 닦아서 위제의 분을 위해서는 13가지를 쓰라고, 미래 중생을 위해서는 나머지 3가지를 쓰라서 16관경이 돼요. 그래서 이번 이 정토로 가는 길은 이와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밝고 이제 지도법사는 우리 주지스님, 또 우리 그 상원스님, 또 성목스님, 이렇게 해서 우리 스님들이 지도법사가 돼서 한 달에 한 사람씩 따라가면서 법문도 하고 해줄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이 자공득 보거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겁나고 동년무량수 개공성

0: 반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1: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2: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3: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2: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3: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2: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0: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영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0: 무난하게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1: 아, 준비 됐어요? 어? 준비 다 됐어요?
2: 다 됐어요.
1: 아니, 안 돼요.
2: 팝콘트 케어만 받게요.
3: 안 되셔요.
1: 케어만?
2: 케어만 우리 선생님 팝콘트 케어만 받으세요.
0: 때로는 참가자가 되어 함께 어울리고 축제의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만큼은 축제를 준비하는 신임이 아닌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는 마을 사람입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4: 러시아 만두예요.
1: 러시아 만두. 네. 와우. 많이 먹는 만두.
5: 부지.
4: 부지.
1: 부지. 부지. 부지라고 합니다고요. 지금.
5: 스님께서 직접 연락해서 이분들 다 여기.
1: 예, 예, 우리 동네 살아요. 우리 가까운데 살아요. 길산 살아.
0: 이날 함께한 이들은 단순한 축제 참가자가 아니라 스님이 직접 인연을 맺고 초대한 이웃.

0: 더 아름답게 빛날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1: 늦은 밤, 축제를 마치고 다시 수행자의 자리로 돌아온 스님. 이곳 길상사는 국적도 언어도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열린 사찰인데요. 특히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에게 스님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스님은 예불을 올릴 때도 가르침을 전할 때도 스리랑카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엔 외국인 신도들을 위한 스님만의 작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2: 이제 한국에 계시는 많은 외국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절에 오셔서 이제 저와 함께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이제 함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그 이렇게 절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사경도 하고 하면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불교도 배울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한국어로 된 경전을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베껴 쓰는 사경 시간도 갔는데요.
2: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불교도 배울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한국어로 된 경전을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베껴 쓰는 사경 시간도 갔는데요.
3: 우리는 외국은 한국 배우고 있을 때 공부할 때 선생님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모르는 단어들, 띄어쓰기, 문법 다 알려주고 있어요. 직장 생활도 나 생활이고 더 편리할 수 있어요.
1: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밝아온 아침. 오늘도 스님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4: 시장 볼 게 있어서

0: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스리랑카 출신 스님이 직접 그린 한국 전통 음식 된장찌개.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다들 한술 뜨더니 숟가락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4: 맛있습니다. 한국 음식도 잘하시고요. 뭐 가끔 스리랑카 음식 해주시는데 잘 먹고 있습니다.
1: 늘상 그 먹는 맛이 그 맛인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된장국이 그 된장국에다 또 고소한 참기름을 두르셨는지 그 맛이 조금 또 고소한 참기름을 두르셨는지 그 맛이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맛있었습니다.
3: 된장찌개 한 그릇에 스님의 마음이 더해지니 오늘따라 유난히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외출하는 명선 스님. 된장찌개를 끓이던 중 받았던 전화가 못내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5: 그 우리가 운영하는 심도 있는데 거기 이제 단기간 그 머무르고 있는 외국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음식 재료 이제 사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마트 가고 있습니다.
3: 쉼터에 가기 전 잠시 들른 곳은 외국인들을 위한 식료품 마트. 낯선 식재료들이 가득 진열돼 있는데요. 스님은 익숙한 손길로 필요한 물건들을 골라 담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즐겨 먹는 낯선 타양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스님은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스레 마음을 씁니다. 두둑해진 장바구니를 들고 도착한 곳은 전화를 걸어온 근로자가 머무는 곳인데요. 명선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도제 스님께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입니다.
5: 여기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그 오갈 데가 없게 되면 그런 분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3: 이곳은 다른 직장을 찾는 외국인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안식처이자 타지 생활에 고민을 나누는 상담소이기도 한데요. 아까 전화를 걸어온 근로자와 마주앉은 스님. 그의 표정엔 못다한 사정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 이분은 페다고 바다 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해요. 근데 한 달에 월급이 209만 원 줘야 되는데 그 209만 원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월급 안 주면 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이제 노동청 가서 신고했더니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월급에서 빼고 그 입금했는데 그런 입금 내역서가 아직 보여줬는데도 그때 노동청에서 이제 사장님 전화해가지고 이분이 일 안 했기 때문에 그 일할 만큼만

0: 불가 시즌2 스리랑카 주지 명선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 스리랑카 신도의 아기를 위한 특별한 축복 기도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돕는 한국어 수업과 명선수님을 한국 수행자의 길로 이끈 은사스님과의 만남까지
1: 아이고 이렇게 많아 이게
0: 명선스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펼쳐집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2: 풀어요?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부산선언이 협력과 사람 중심의 보존을 세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수행과 사찰 음식 등 한국 불교 문화유산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1호인 선재 스님이 사찰 음식에 참된 가치를 전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15년 만에 신간을 집필한 스님은 대중들에게 사찰 음식에 담긴 불교 정신이 무엇인지 전했습니다. 한마음선언 대행선연구원이 이웃 종교와 마음 공부를 주제로 계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 등 4대 종교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수행법과 명성을 나눴습니다. 티베트 활동가 분신 이후 자유를 향한 목소리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치를 주장해온 달라이라마의 중도 노선과 독립이 필요하단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채택된 부산선언은 협력과 사람 중심의 세계유산 보존을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했는데요. 수행과 의례, 사찰 음식 등 살아있는 전통을 이어온 한국 불교 문화유산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1: 전 세계 문화 자연유산의 보존과 미래를 논의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 위원회는 협력과 공동체 중심의 유산 관리와 기후위기 대응을 담은 부산선언을 채택하며 막을 올렸습니다. 유네스코는 이제 유산 자체를 넘어 이를 지켜온 사람과 공동체까지 함께 보존하는 방향으로 왔습니다. 어제 벡스코에서 열린 유네스코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위원회 기간 진행되는 산사 투어 등 한국 불교 체험 프로그램이 세계 유산의 가치를 이해

0: 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1: The world heritage sites of Sansan, you know, the Buddhist mountain, for example, has joined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8. Shows that not only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course, under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diversity of its heritage, and also that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messages that it passes and the communities makes it so important in term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0: 유네스코는 또 세계유산의 진정한 의미가 단순히 목록 등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않는 문화유산이라도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호의식을 확산하는 것 역시 세계유산협약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선보일 사찰 음식과 선명상, 수륙제 역시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를 각인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2: So it is changing a mentality of not only visitors but also societies how we can overprotect any cultural site.
0: 정부도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한국 불교 문화유산의 세계적 가치를 적극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종교를 넘어 깊은 철학과 정신문화까지 담고 있는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겁니다.
3: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 문화유산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사찰 음식은 음식뿐만 아니라 명상까지 들어가는 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선보인 것입니다.
0: 196개 협약국 가운데 160개국이 참여하며 역대 최고 참석률을 기록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사람들의 삶과 함께 이어지는 한국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인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뜻깊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4: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태고종 영산제가 전 세계인들이 모인 부산 백스코에서 펼쳐졌습니다. 태고종 영산제 보존회는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 특설무대에서 영산제 시연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시연에서 영산제 보존회 스님들이 법고무와 바라춤, 취타 등 화려한 전통작법을 펼쳐 관람객들의 찬사를 끌어냈습니다. 한편 영산제가 봉행했습니다.

있습니다. 세계평화기원법회는 경주 불국사 특설무대에서 국제학술강연회를 비롯한 공동선언문 발표는 경주시내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종단협은 또 한국불교 지도자 해외 성지 순례를 오는 11월 말 4박 5일간 라오스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임기 만료를 앞둔 사무총장 진호 스님의 후임 선출을 위해 신임 사무총장 입후보 접수를 거쳐 오는 12월 이사회에서 최종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4박 5일간 라오스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임기 만료를 앞둔 사무총장 진호 스님의 후임 선출을 위해 신임 사무총장 입후보 접수를 거쳐 오는 12월 이사회에서 최종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덕승총림 수덕사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어제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국 교구 본사 가운데 가장 먼저 기금을 전달한 수덕사에 감사를 표하며 수덕사 덕분에 더 많은 분이 정성을 모아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신 스님은 기금을 급하게 마련하다 보니 말사 차원의 모연을 하지 못했다 5일 회기로 개회합니다. 중앙중의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어제 예정된 연석회의를 성원이 되지 않아 간담회로 전환하고 회기와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중의 의장 주경 스님은 지난달 23일 성원이 부족해 개회 당일 폐회했던 238회 임시회와 달리 239회 임시회는 늦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3일 동안 문을 열어놓을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성원이 부족할 경우 종책 모임과 논의해 폐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9

0: 명입니다. 금정총림 법무사가 백중 지장 기도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무사는 지난 18일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백중 지장 기도 선지식 초청 법회 육제 법사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해 참 나를 찾으며 선망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석을 진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전쟁은 모두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널리 전파돼 모든 중생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비로소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인 정토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 정오 스님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어사를 방문해 주신 총무원장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법문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해 법어사 구성보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고승유목 및 고려청자바루 전시를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찰 음식의 인기가 높은 요즘 사찰 음식 명장 1호인 선재 스님이 사찰 음식의 참된 가치를 전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15년 만에 신간 나를 살리는 음식들을 집필한 스님은 대중과 만나 사찰 음식에 담긴 불교 정신이 무엇인지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배수열 기자입니다.
1: 사찰 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이 무대에 오르자 스님을 보러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가 쉼없이 쏟아집니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열린 선재 스님의 신간 나를 살리는 음식들 북토크 현장. 스님은 대중이 방송으로 접한 사찰 음식을 누구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참된 의미를 곱씹을 수 있게 돕기 위해 15년 만에 책을 펴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2: 모든 생명이 나와

0: 짓는 일이 어떤 의미이고 채소를 씻으며 마음의 평화를 연습한 이야기들은 사찰 음식이라는 겉모습에 매몰된 대중에게 또 하나의 울림을 전합니다.
1: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땅도 물도 햇빛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건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내가 돈 주고 샀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죠.
0: 북토크에선 선제 스님과 독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기본 양념 사용법을 배우고 싶다는 한 독자의 질문에 선제 스님은 양념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직 음식 맛을 강조하기 위한 양념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위한 약이 되게끔 양념이 사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1: 여기 많은 건 된장에다 묻히고 냉한 것은 꼬창에다 묻히고 간장에다가 고춧가루 된 더운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0: 간경화라는 죽음의 문턱을 극복할 수 있게 한 사찰 음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고 싶다는 굳은 원력을 세운 선제 스님. 한 사람의 삶을 바꾼 음식 이야기를 담은 책 나를 살리는 음식들은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요리책을 넘어 현대인을 위한 수행 지침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조계총림 송광사가 어제 도연당 버풍대종사 일주기를 맞아 경내 사자루에서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0: 시작한 참사람의 향기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4명의 일반인이 참가했습니다. 참선재단 이사장 금광 스님과 선원장 혜호 스님 지도로 참선과 묵언, 화두와 마음 집중 수행으로 진행되는 참사람의 향기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하는 체계적 수행을 배우게 됩니다. 이사장 금광 스님은 수행에 마음을 낸 지금 이 순간이 귀한 시작이라며 흔들림 없이 정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 공부를 주제로 서로의 수행법과 영성을 나누는 공감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1: 종교의 벽을 허물고 오직 인간 내면의 평화를 위해 4대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교의 스님, 천주교 신부, 개신교 목사와 원불교 교무가 한무대에서 함께 화두를 던지는 위색적인 현장. 한마음 선원 대행선연구원이 주최한 제27회 계절 발표회에서 4대 종교인들은 마음 공부라는 하나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스님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인들이 함께한 만큼 주최 측의 감회도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정말 종교는 하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3: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 불교가 한자리에 모인 거는 우리 스는 이래로 한두 분 따로따로는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지 않습니까? 이웃 종교와 마음 공부 참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1: 큰 기대 속에 문을 연 발표회.

0: 있습니다. 천주교 하성룡 신부는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 머물며 내면의 참된 평화를 얻는 비정을 핵심 마음 공부로 꼽았습니다. 발표 이후엔 이들의 특별한 중창 공연이 이어져 사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교리에 갇힌 종교가 아닌 일상 속에서 괴로움을 끊고 참된 자성을 찾아가는 종교인들의 유쾌한 소통은 대중에게 종교의 참된 가치를 친숙하게 전한 뜻깊은 마당이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서울 경기남 불교합창단 연합회가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열고 찬불가를 통한 전법과 불교 음악 발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연합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기념식에서 경북대 실용음악과 교수인 유수응 작곡가에게 불교음악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유 작곡가는 2011년 조계종 위촉곡 해탈을 작곡하고 사무총장 진호 스님은 찬불가는 법당을 넘어 사람들의 가슴에 연꽃을 피우는 포교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조영숙 연합회장은 역대 선배와 단장님들의 열정 덕분에 오늘이 있다며 앞으로도 찬불가 보급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분신한 티베트 활동가 고 롭가랑젠 씨의 죽음 이후 티베트인들의 자유를 향한 목소리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종교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자치를 주장해온 달라이라마의 중도 노선과 이젠 독립이 필요하단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자물쇠로 몸을 묶은 티베트 청년들이 뉴욕 한복판에서 자유를 외칩니다.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인 활동가 고 롭가랑젠 씨가 중국의 민족단결법에 항거하며 분신하자 분노한 티베트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중국의 종교와 문화 탄압을 멈추고 티베트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티베트인의 문화와 종교, 언어를 지킬 권리를 지지한다며 중국 정부에 달라이라마 측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티베트 내에서도 중국과의 공존과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뉩니다. 그동안 달라이라마 존자는 중국 체제 안에서 티베트의 종교와 언어를 지켜내기 위해 자치를 요구하는 중도 노선을 제시해왔습니다.
3: 중도 선호라는 그 사실을 티베트 독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같이 살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 안에도 티베트라는 그 역사적인 문화라 역사적인 종교 역사적인 언어 그거를 잘 독립적으로 쓸 수 있게 그걸 자치고 하면 된다.
2: 티베트인들에게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언어와 정체성을 이어온 삶의 기반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계속되는 종교 통제는 티베트인들의 정체성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쾌락열전 두 번째 시간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2: 나 지금부터는 길러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2: 이것도 네 번째로만.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 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 왕량지 이대원 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0: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오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

0: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1: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0: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남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아인의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지 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관음기도도량 선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

0: 하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0: 네, 경기도 박물관 네. 개관 30주년 네. 기념 특별전이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우리 종정예하의 작품인데 네, 네. 이 작품을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면서 네. 그 전시의 명칭이 나오잖아요.
1: 네.
0: 성파선예, 그러니까 네. 선선자에 예. 예술예자를 네, 쓰셨어요. 네, 네. 우리 성파 종정예하의 네. 선예술세계란 얘기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래서
1: 네.
0: 뒤에 이제 부제로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네. 이렇게 쓰셨는데 네. 이 특별전이 지난 5월 31일 성황리에 네. 이 전시 일정을 마무리했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이 특별전 성파선예 성파스님의 예술세계에 대한 소개를 네. 우선 좀 먼저 해주시면 네. 네, 대화하는데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뭐 다들 그 선도 어렵고 예술도 어렵다 하는데 선예 네. 하니까 더 어렵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네. 성파선님은 그거를 아유 일거에 네. 아주 쉽게 그 풀어냈습니다. 말하자면 네. 뭐 선이라 하면은 네. 뭐 많은 뭐 정의가 있는데
0: 네.
1: 이 성파 선님의 경우는 네. 완전히 그 무아지경이다. 내가 없다. 그래서 무아다. 그러면 그 결국은 내가 없다는 것은 내가 물이 됐다는 얘기고
0: 네.
1: 물과 아의 대화가 우리가 예술이고 언어인데
0: 네.
1: 내가 없으니까 내가 물이 됐다.
0: 네.
1: 성파 작가는 네. 내가 오치를 할 때 네.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0: 그러시죠.
1: 너무너무 즐겁다. 이건 말 그대로 극락이다.
0: 정말 무념무상.
1: 네, 무념무상이죠. 네. 그래서 내가 없다, 내가 오치 됐다.
0: 네.
1: 그러니까 오치 내고 내가 오치다.
0: 네.
1: 결국은 네가 내다.
0: 아, 네.
1: 물, 아, 불의의 경지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벽수도만이 네. 선이라고 늘 우리가 막 너무 고정관념처럼 알고 있는데 선임의 경우는 그 진짜 선은 오칠이다고 이것이 실천을 해오시고 그걸 네. 작품으로 내보이니까
0: 그러시죠.
1: 그게 예술이다.
0: 네.
1: 결국 예술도 뭐 유희산매라 해서 나를 네. 잊어버리는 경지가 최고거든요.
0: 그렇지요.
1: 그러니까 네. 종정 선임의 작품이 선이기도 네. 하고 예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예라고 붙였는데
0: 네.
1: 이것은 우리가 보통 선이라 하면 일본 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0: 네.
1: 그래서 성파선에는 이미 고유 명사가 된.
0: 그렇죠.
1: 예, 그렇습니다. 네. 일반 선예하고는 또 다른.
0: 네.
1: 그래서 이번에 그.
0: 아, 그래서 예. 이렇게 타이틀을 성파선예하고 예. 풀어주셨군요.
1: 그렇습니다.부제라기보다는
0: 예. 예. 성파스님의 예술세계 예.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성황리에 마쳤다고 제가 네. 소개를 드렸는데
1: 예.
0: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1: 뭐 실제 뭐 네. 전국적으로 반응 좋았고요.
0: 네.
1: 또 하나는 뭐 이미 그 기존에는 우리가 그 선예라고 하면은 우리 절집의 일 그 일로
0: 네.
1: 좀 국한돼서 보는데 이번 경우는 우리 현대 미술계에서도
0: 네.
1: 도대체 선예가 무엇인가?
0: 네.
1: 그간에는 크게 관심을 네. 못 가졌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0: 예.
1: 아주 본격적으로
0: 네.
1: 그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0: 네. 그러셨군요.
1: 이제 선이 이 절
0: 네, 산문을 벗어나서
1: 네. 완전히 미술관으로 들어왔고

0: 는 꽃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용광로처럼 녹여내서 혼일시켜낸 이런 세계가 성파선이다. 이래서 경기도 박물관 30년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이것으로 제시를 하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1: 그러셨군요. 또 지난 그 예술의 전당 전시가 또 인연이 되었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김동연 지사님이 이제 임기는 끝나셨지만 그 약속을 또
0: 네,
1: 지켜내셨고, 네,
0: 그렇습니다.
1: 그러셨군요. 우리 성파 존경예학께서는 그 수행철학과 또 자연, 우주의 연결성을 현대적인 이 예술 언어로 풀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현대적인 예술 언어로 풀어내신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제가 전시 기획을 할 때는 큐레이터로서 존경해야하기 때문에 전시한 것이 아니라 예술 그 성파의 예술 세계가 현대 미술 우리 현대 예술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오히려 현대 미술의 어떤 돌파구가 성파선에 있다. 이 관점에서 제가 이제 했고 특히 수행이 예술이 되는 이 지점, 종교가 예술과 하나가 되는 이 지점이 진짜로

0: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다른 또 이야기로 하자면 공과 색이 하나가 되는 세계를
1: 그렇지요.
0: 우리가 너무 관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데
1: 네.
0: 성파 작가의 경우는
1: 네.
0: 너무나 쉽게 눈에 이게 선이다. 이게
1: 네.
0: 공이고 이게 색이다. 그래서
1: 네.
0: 공과 색을 나눠 보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 되는 세계를 눈앞에 너무나 쉽게 즐겁게 재미나게
1: 네.
0: 보여주니까
1: 예.
0: 이것이야말로 수행 철학하고 예술 철학이 완전히 일치가 되는.
1: 네.
0: 특히 요즘 뭐 이미 AI 시대는 뭐 우리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1: 그렇지요.
0: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이 성파선회가 산문을 나와서 미술관에서 우리 대중들을 만나서 새로운 어떤 영적인 각성을 제시하는 뭐.
1: 15m 정도 되는 오칠 염색 작품 두 점을
0: 네.
1: 이 드론으로 공중 전시하는 퍼포먼스가 열렸다고 해요. 그 오칠 염색을 하고 나면 옷으로 색을 입히면 그 자체가 그 하늘과 모든 허공이 캔버스 역할을 하셨나요? 네.
0: 그렇습니다.
1: 어땠습니까? 그날 보신 느낌이.
0: 통도사에서 예행 연습할 때도 같이 날리고 하는데 통도사의 현장하고 또 경도박물관 또 현장하고 말하자면 배경이 바뀌는 거죠. 그때마다 그 하늘을 나는 이 오칠 염색 아마 통도사에서 했을 때한 40m가 됩니다. 그
1: 40m.
0: 오칠의 그 아주 희광찬란한 그런 색이 푸른 하늘에 펄럭펄럭펄럭 할 때, 그거는 그 정말 그 쾌감. 내가 그 오칠 염색이 이제 하늘을 나는 듯이 그렇게 아주 기분이 참 더없이 즐거운데, 종정선임의 경우는 이러한 그 오칠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상징을 하고,
1: 그렇지요.
0: 비천을 상징을 하고, 드론을 상징을 하고 있다. 그게

0: 천연염색 작품이 그때는 뭐이 굉장히 긴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1: 약 40m가 되는 그
0: 네.
1: 천연염색이
0: 네.
1: 수백 점 이렇게
0: 네.
1: 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언제든지
0: 네.
1: 날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0: 예.
1: 철저하게 준비를 아무도 모르게 해놓고
0: 네.
1: 딱 내놓습니다. 그리고 보통 같으면 그냥 한다는 얘기부터 해놓고
0: 네.
1: 준비하는데 이미 정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실행 플랜을 다 짜놓고 하십니다. 절대로 그냥 미리 말씀 안 하시죠.
0: 이제 수중전에 이은 공중전까지 마치셨는데 물속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이 수중 설치 오칠회화도 큰 주목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통도사 장경각 그 앞마당에 보면은 그 수조가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서 수중에 작품이 설치가 되나요?
1: 천전리 방구대 암각화를 직접
0: 네.
1: 오초로 일일이 정말 10m가 넘는 크게
0: 그렇죠.
1: 만들어 가지고
0: 네.
1: 장경각 앞마당 그 물속에다 집어넣었죠.
0: 네.
1: 사실은 아무도 그 생각을 못

0: 세계를
1: 네.
0: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1: 네.
0: 봐라.
1: 네.
0: 그래서 나의 실체,
1: 네.
0: 본 모습, 이런 것까지도 작품을 이렇게
1: 그렇죠.
0: 각성하게 하니까
1: 네.
0: 너무 쉽고 아주 통쾌한 그런
1: 네.
0: 작품입니다. 예.
1: 그러셨군요. 단순한 전시 총괄을 넘어서 성파 스님의 이 예술 세계를 해석하는 핵심 연구자 역할도
0: 네.
1: 맡으셨어요, 우리
0: 네.
1: 관장님이. 근데 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성파 선예가 갖는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
0: 예.
1: 어디 있다고
0: 근데
1: 생각하십니까?
0: 세 가지로 보면, 그
1: 네.
0: 큐레이터라고 하는 것,
1: 네.
0: 역할 자체도, 제가 작가가 돼서 이해를 못하면은,
1: 네.
0: 그냥 겉모습만 보여주고
1: 그렇죠.
0: 마는데,
1: 네.
0: 특히 종정 선임 이전에 성파 작가를 만나면서,
1: 네.
0: 현대미술에 던지는 핵폭탄이다, 이 성파 선예가. 예, 또
1: 네.
0: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종교가 예술로, 그래서 우리 절집에 던지는 엄청난
1: 네.
0: 그 파천왕적인 그런 세계
1: 네.
0: 있고, 또
1: 네.
0: 하나는 지금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는 AI 문명의 한
1: 네.
0: 중간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인간의 길이 뭔가를 저는 얘기해주고 있다. 특히
1: 네.
0: 현대미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예, 현대미술에 솔직히
1: 네.
0: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처음에 예술인당에서
1: 네.
0: 할 때도
1: 예.
0: 뭔가?
1: 네.
0: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몇 차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0: 출기에 특별한 궤적을 남기고 계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1: 아, 그럼요.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순당 성파선의 코스모스 할 때는 네. 이게 평지 돌출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미술계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도대체 이게 뭘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명명백백이 되고 또 경남 도립미술관에서도 네. 그 겹겹의 시간이라고 해서 네. 전시가 열렸습니다. 아, 근데 학술대회도 했고 성파선회를 네. 중심으로 또 그리고 이제 경기도 박물관에서 네. 성파선회 사실 그거는 그 네가 내다고 하는 네. 그런 불의 세계를 네. 또 새롭게 보여준 거.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 흐름들은 그리고 더더욱 이건 그냥 갤러리

0: 시문을 쓴 쓰신... 그런 육필 원고부터
1: 네.
0: 또 처음에 40대에 사경하고 염색하고
1: 네.
0: 또 중국에 가서 이
1: 네.
0: 산수화
1: 네.
0: 그 공부하고 또 전시한 그런 작품들 도자 네. 칠의 도자
1: 네.
0: 또 민화 그리고 지금 뭐 그 한참 진행 중인 이런
1: 네.
0: 칠의 칠화 뭐 이런 거까지 다 총망라돼서
1: 네.
0: 지금 그 정리가 아카이빙 되고 있는 중입니다.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것이 앞으로 100년, 1000년 후에 오늘을 얘기하는
1: 네.
0: 그 타임캡슐 같은
1: 네.
0: 그런 존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 네. 네. 자, 이 시간 지리방에서는 경기도 박물관 개관 30주년 특별전 성파선의 성파선의 예술세계를 기획하신 이동국 전 경기도 박물관 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지대방 보시면서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 모든 직원들이 의미 있는 시간 프로그램을 만들고 품격 있고 정말 불교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장님 또 네. 귀한 소식이
0: 네.
1: 전해지대요. 오는 이제 올해 11월에
0: 네,
1: 예. 우리 종정리아의 네. 예술세계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네. 단독 특별 초대전 네. 그리고 국제학술 심포지엄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0: 네.
1: 들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개교일에 한국 스님 최초의 단독 초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0: 정말 큽니다.
1: 네.
0: 뭐 선임으로서 단독 초대가 네. 처음이라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1: 그렇죠.
0: 또 그간에 사실은 뭐 한국 현대미술 작가하고 또 뭐
1: 네.
0: 문자도 책가을이와 같은 이런 그 민화가 그 소개된 적이 있긴 합니다.
1: 네.
0: 하지만은 특별하게 더 중요한 것은
1: 네.
0: 미국이 사실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미술의 중심이 됐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게 이제 주상 표현주의인데
1: 네.
0: 그 본거지에 가서 성파선회가 주상 표현주의의 그 본태
1: 네.
0: 진짜로

0: 되는 그런 아카데미즘. 네. 근데 지금 현대미술에서는 사실 미술대학 안 나오면 작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네. 너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서구 미술 중심으로만 네. 이해되는 그런 그 어떤 막 계기가 되어버렸는데
1: 네.
0: 그래서 오히려 학교 밖에 네. 그림. 그렇지만 통도사 1300년의 예술학교를 통해서 성파종정의 경우는 성파선회의 경우는
1: 네.
0: 계속 그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1: 그렇죠.
0: 거다. 그래서 그거는 동과 서 고와 금의 네. 구분이 이제 그 무색하게 네.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네. 만들어낸 것이 이 성파선회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즘하고 네. 성파선회가 서로 대대관계,
1: 네.
0: 말하자면 서로 적대관계가 아니라 대대관계로 네. 현대미술을 이끌어가는 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화의 화야말로 진짜로 네. 때가 이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림 밖의 네. 그림. 네. 네. 그 또 이제 더해서 네. 종정 스님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네. 네. 작가 성파가 오해되고 있음을 네. 안타까워하셨어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좀 더 엄격히 작가 성파를 봐달라라고 네. 당부하셨죠.
0: 네.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1: 네.
0: 종정이라고 종정해하라고 전시한 게 아니다.
1: 네, 맞습니다.
0: 절대 그거 아니다.
1: 네.
0: 그건 제가 37년간 전시 기획을 큐레이터로서 하면서도 그건 저

타고 이 허공이 다 캔버스가 되는 시대인데 우리 수행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앞서서 지금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전시를 이렇게 기획을 잘 해주셔서 제가 우리 종도의 한 사람으로서 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관장님과 우리 정정예하의 인연이 참 궁금한데요.

0: 어떻게 보면은
1: 네.
0: 그 어떤 기관의 관장으로서 이제 계시면서 30여 년 동안 쌓아온 이 불교를 아니 불교가 아니라 이 작품을 해석하고 또 작가들을 이해하는 이것이 축적되어 왔잖아요. 그랬다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관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로 지금부터 최고의 큐레이터가 만들어내는 전시를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전시를 보여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장님 앞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이 쭉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전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좋은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이고.
0: 오늘 이렇게 BTN 불교 TV 지대방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고.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통을 지켜 미래를 밝히는 성파쌤의 여정이 마침내 세계를 향해 가장 보편적인 예술의 언어로 울려 퍼집니다. 성파선회가 다가오는 11월 하버드 땅에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일으킬 푸른 파도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제가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권용대 불자님, 박재국, 이정화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부따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따뜻한 부처님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영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싹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따와의 갈등 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출제

됐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

올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붙다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붓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붓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영되는 드라마 붓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0: 명진언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언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뭐 문헌 기록은 없지만요. 맹자는 그래도 타고나기를 엄마 말씀을 잘 듣는 네.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공부 친화적인 어떤 성향을 타고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의 열정, 그다음에 극복하는 의지 이런 네.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하고 잘 맞아야죠. 딸하고도 잘 맞아야죠. 그런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 어머니의 열정을 받아들일 만큼 이제 성향이 있었다 이런
0: 그렇게 읽혀집니다.
1: 말씀이신 예. 거죠.
0: 예.
1: 이 맹자는 참 이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했어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를 초월하는 학자가 됐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지 교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맹자의 즐거움 너무나 예.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예. 강연 청해도 될까요?
0: 예.
1: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전학자 김어래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요, 맹자와 즐거움입니다. 이 맹자라는 사람은요, 공자의 후예, 대표적인 후예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공자보다 조금 한 100여 년 정도 후에 활약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서기 전 372년에 태어나서 289년에 세상을 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아니고요. 이분이 살았던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자, 맹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성선설이니 뭐 역성혁명이니 요런 쪽에서 주로 다뤄져 왔습니다. 아,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맹자의 삶, 그러니까 맹자라는 개인의 삶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가라는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이 맹자라는 인물의 삶을 규정을 해보는 거기서부터 저의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맹자의 삶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의 강한 삶이었다. 강함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강한 사람의 강한 삶. 이 강함은 그럼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삶은, 그러니까 맹자라는 개인의 삶이요. 그 개인의 삶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강한 마음에서 비롯한 강한 삶을 펼쳐낸 강한 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맹자의 삶을 보면요. 아주 떳떳하고 탓하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한자권의 불세출의 역사서.

맹자가 이제 나름대로 학문을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자신했던 고 연령대가 40대 초반 언저리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때서부터 맹자는 자기가 깨달은 이 학문을 세상에 펼쳐내기 위해서 자기를 중용해줄 위정자를 곳마다 세상 물정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배척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배척된 삶을 맹자는 살아가려면 아니 뭐 고속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요. 맹자의 시대, 사실 그 이후 시대도 근대가 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인데요. 여행을 한다라는 것은요. 여정에 나선다라는 것은 그 여정에 나선 그 다음 나머지 여생을 다 걸고 나서는 겁니다. 그 당시 무슨 치안이 확실했겠습니까? 무슨 도로니 철도 같은 게 놓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수로부터 공격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안이 가닿지 않은 곳에는 그 도적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격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를 20여 년 동안 다닌다라는 것은요. 요새처럼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남은 여생을 다 거는 실존적인 결단이 필요했던 그러한 강한 결행력이 있어야만 해낼 수 있었던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 삶에서 맹자는 가는 곳마다 배척당합니다. 자기 뜻을 위정자들이, 군주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좌절하거나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절이나 절망이 맹자의

60대 초반이 돼서는 아, 더 이상 내 뜻을 세상에서 펼치기 어렵게 됐구나 하고는요. 자기 고향으로 은퇴해가지고 약 20여 년 동안 저술하고 예,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예, 그 당시의 문명 조건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글을 쓴다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강한 삶을 예, 돌아가실 때까지 펼쳐냈다라는 것의 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맹자의 삶은 강한 마음에서 비롯된 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 구체적으로 예, 사마천의 증언 말고 맹자의 말이 담긴 맹자의 학설이 담긴 맹자라는 책에서 어떤 근거를 길어낼 수가 있는가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도덕입니다. 예, 도덕에 충실하고 투철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맹자는 자기가 마흔이 됐을 때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심의 경지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항심이라고 해서요. 외부 조건이 어떻게 갖추어지던 그 외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나의 이 도덕을 지향하는 마음이 예,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마음. 그거를 항상적인 마음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걸 항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맹자는 자신이 예, 항심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심이니 양심이니 진심이니 이게 좀 이제 전문 용어여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맹자는 기본적으로 아까 성성설 말씀드렸죠. 예, 선한 본성을 사람은 어디에 품고 있느냐,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본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맹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선한 본성, 이게 바로 도덕인데요. 이 선한 본성, 도덕을 보존하는 걸 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을 잘 길러서 선한 본성, 뭐라고 그랬죠? 도덕이 잘 발현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양심입니다. 길을 양자를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이 다 발현되도록 하는 것, 그게 다할진자를 써서 진심이라고 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도덕에 충실하고 투철한 삶을 예, 적어도 40대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는 지속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요. 예, 맹자는 삶의 근거를 하늘에 두었습니다. 어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허황되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삶이 고달팠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나라마다 배척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맹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이 크게 쓸 사람은 항상 이런 어려움을 미리 준다. 먼저 준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단련시키고 그렇게 단련된 사람을 하늘은 크게 쓴다라고 맹자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식의 얘기냐면요. 자기는 하늘의 관리를 받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천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늘의 작위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작위는 도덕을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덕을 수행하는 것, 도덕을 실천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작위를, 벼슬을 받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벼슬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천리, 천리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의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임금이 자기를 관리로 임용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하늘에 고용이 된 관리라는 겁니다. 왜? 도덕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덕의 원천은 하늘이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도덕을 내가 실천하는 존재니까 나는 하늘이 고용한 관리, 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군주, 인간인 인간 군주의 백성이기 전에 하늘의 백성이다. 그걸 천민이라고 합니다. 하늘천자에다 백성민자를 써서. 그러니까 맹자는 이렇게 자기 삶의 근거를 꼭 하늘에 둡니다. 하늘에서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한 마음에서 비롯된 강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자가 강한 마음을 수

아, 저거는 도덕적인 것이야. 저거의 본질은 도덕이야. 예컨대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맹자는요. 예. 그러한 하늘의 본, 예.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맹자는 쳐다보면서 아, 저거는 도덕적인 것이야. 저거의 본질은 도덕이야. 예컨대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맹자는요. 예. 그러한 하늘의 본성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은 주의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러한 하늘의 본성이 태어나는 순간 그 마음에 들어와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세팅된다라고 그렇게 맹자는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강한 존재거든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강한 존재인 하늘의 본질, 본성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강한 마음을 타고 태어났다라고 맹자는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이 맹자의 이 즐거움은 왜 강한 마음의 원천이 될 수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요. 타고 태어난 도덕을 실천을

맹자는 용기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맹자는 예, 도덕을 꾸준히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서 즐거움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즐거움은 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내적 근거이다. 그러니까 맹자가 지녔던 강한 마음의 원천은 이렇게 도덕과 즐거움 두 가지였다. 물론 두 가지만은 아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은 도대체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는 즐거움의 구체적인 양상은 무엇인가? 네? 혹시 예,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맹자라는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덕 본성을 실천하는 즐거움입니다. 맹자는 이거를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맹자라는 텍스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사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자신을 돌이켜보아 성실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자신을 돌이켜보아 성실하면 즐거움 가운데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참 묘한 그러한 진술인데요. 이 만사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요 표현은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제가 좀 전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하늘의 본성. 근데 이 하늘은 도덕적인 하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늘의 도덕 본성이 사람의 마음에 타고 태어난다. 예, 맹자는 이렇게 예,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늘의 본성, 하늘의 본질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하늘이 만사 만물을 다 낳고 키워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안에 만사 만물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요. 결국 하늘이 품고 있는 만사 만물이 내 안에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 내 내면을 계속 성찰하면서 그렇게 타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내 안에 다 갖추어진 그 만사 만물을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발견해 가면서 그러면서 예? 성실하면, 성실하면이라는 얘기는 도덕적인 삶을 예,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갖추어져 있는 만사 만물을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그 하나하나 발현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성실하면 즐거움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선언적으로 얘기를

백성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명목하에서 전쟁을 일으켜놓고는 온 성안 가득히 백성들의 시신으로 채우고 온 벌판 가득히 백성들의 시신으로 채운다. 이것은 땅의 신에게 인육을 바치는 거다. 이런 인간은 사형으로도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절규를 합니다. 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도시 가득히 시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온 사냐가 시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얼마나 이 진짜 고통스러운 그러한 장면입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게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이첫 번째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를 가리키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 관계가 내한 몸만 얼마나 이 진짜 고통스러운 그러한 장면입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게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이첫 번째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를 가리키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 관계가 내한 몸에 나라는 존재에 교차되는 존재이거든요. 그중에서 인간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뭐냐? 혈연 관계입니다. 뭐 가족이라고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족의 일원으로서 지니는 즐거움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즐거움은 충분히 이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도 예, 즐거움이 원천이 될수 있는 또 즐거움의 한 모습이 될수 있는 그런 유형의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윤둥지님의 서시의 원천 모티프를 맹자의 이 군자산납 중에 두 번째 즐거움에서 찾곤 합니다. 예, 참 이것도 힘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그러한 즐거움이고 유의미한 즐거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다? 제반, 여러 가지 관계가 교차하고 있는 존재다. 그걸 떠올리신다고 한다라면요. 이두 번째, 군자삼락 중에서 두 번째 즐거움은 뭐냐면요.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윤리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아무런 판단도 못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부모, 가족이라는 그 윤리적인 관계 하에서 이 어린아이가 양육이 됩니다. 청소년기 마찬가지, 또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영재를 얻어 그들을 교육한다라는 것은 후학들을 가르친다라는 거거든요. 후학들은 나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죠? 가르치면서 뭐를 하느냐? 교재 같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을 쓴다라는 것, 이 행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글을 쓴다라는 것, 그건 책을 쓴다라는 건데, 자, 글을 설사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혹은 그 가르침의 내용을 책으로 남긴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나의 깨달음이, 내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나는 이미 죽어 없어진 그 다음 미래에도 지속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즐거움의 한 양상이 되느냐? 미래를 빚어내는 즐거움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손치더라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역사라는 무대에서 나의 깨달음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미래를 빚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현실과 역사라는 관계 속에서 역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충분히 지향해봄직한 그런 가치를 지닌 즐거움의 한 양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에게서 즐거움에 주목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즐거움은 이렇게 가족적인 차원에서,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 또 역사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 그걸 좋은 삶이라고 그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펼쳐낼 수 있는 내적 근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하필 내적 근거인가? 그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겠죠. 여러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언뜻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은 사회를 일구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사유한다라는 것은 미래를 내 뜻대로 가능

0: 네, 오늘 김월회 교수님과 함께 맹자가 전하는 세 가지 즐거움을 마주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떠올려 봤는데요. 이 복잡하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행복의 시간을 채워가며 삶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다락방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멋진 통찰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매달 만 원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

0: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0: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자,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이제 변화하려면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야 될 텐데요. 시대가 원하는 인재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스님,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재, 어떤 사람입니까?
0: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
1: 오.
0: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삶을 살아가되 나와 불교계의 인재라고 할 수 있죠.
1: 네. 자, 오늘 모실 첫 번째 초대 손님은요.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 정말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참 많은 일을 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래에는 또 우리 전통 소금을 또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소금 사업에 뛰어드셨다고 하는데요. 벅스소금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의 개발 투자자이시면서 또 감사를 맡고 계신 손양호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손예호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BTN 불자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와서 공군 법사를 마치고 송충이가 송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박한일 회장님의 안내로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절집 안에서만 기웃거리고 살았습니다.
0: 네.
2: 그런데 오늘 이렇게 BTN에서 저를 불러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희도 감사합니다. 자,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맡고 계신 직함이 벅스소금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의 개발 투자자이시기도 하고 또 감사를 맡고 계신데요. 우선 벅스소금이 저는 처음에 이제 브랜드 네임인가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브랜드 네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1: 예,
0: 어떤 소금입니까?
2: 우선 벅스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르실 테니까. 네.
1: 그렇죠.
2: 고유의 우리말이고 돌장승을 일컫는 이 경인지방에서는 민불이라고 얘기하죠.
0: 민불. 네. 예, 예.
2: 그래서 이 돌장승에 대한 우리 표현은 한결같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0: 그쵸.
2: 그리고 우직한 그런 의미로 쓰이는 함의가 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제 또 폄하할 때는 멍충한 놈 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0: 네.
2: 그래서 저는 이 미련한 짓을 나이 들어서 했습니다. 예, 은퇴를 하고 나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IMF 때도 당해봤고 여러 가지를 겪어오면서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오는데
0: 네.
2: 우리의 식문화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외래의 식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0: 그렇죠.
2: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양념의 기초는 소금인데 이 소금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동안 이제 막 소금 사재기 열풍도 네. 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 옛날에는 뱃짓가마니에 담아서 지토방에다가 쌓아놓고 소금을 간수를 빼가지고 썼는데
1: 네. 예, 예.
2: 그런 문화가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1: 오.
2: 그래서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 참

0: 소금도 이제 이마만큼 또 우리 불교계에서 하셨던 것처럼 예, 브랜드 가치를 올리셨나 봅니다. 우리 소금에.
1: 지난해가 아니고 2024년입니다. 2024년에 대구에서 국제식품박람회가 있는데 출품을 했어요.
0: 네네.
1: 근데 어떤 분들이 외국인 한 분하고 이제 한국인 여자분 한 분하고 두 분이 오셔서 볏짓 가마니에 소금을 담아놓고 이제 DP를 해놨으니까 네. 맛을 보시라. 소금이 다네요. 그래서 아, 소금 맛을 아시네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특허를 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하고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쪽에서 보내준 자료가 네. 많았으니까 네. 맛을 보시라. 소금이 다네요. 그래서 아, 소금 맛을 아시네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특허를 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하고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쪽에서 보내준 자료가 네. 왔는데 최고의 식용소금으로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0: 찬사를 받으셨네요. 네.

0: 이제 소금을 지금 사 먹잖아요. 사 먹다 보니까 소금이 좋을 경우도 있고 안 좋을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전통 사찰에서 그 소금이 좋을 경우도 있고 안 좋을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전통 사찰에서 그 장을 담글 때
1: 아우, 소금
0: 소금을 미리 이제
1: 중요하죠.
0: 주문해서 가져와서 간도도 빼고 해야 되는데 뭐 자칫하면 쓴맛도 나고 장맛이 제대로 안 나거든요.
2: 간수가 덜 빠지면요, 쓰고 떫은 맛이 그냥 납니다. 끝나시고 제가 소금을 하면 저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뒷맛이 확실히 답니다. 그래서 전혀, 그리고 커피 믹스 하나를 가지고 라떼 맛을 낼수 있는 게, 우리 소금 한 꼬집만 집어넣으면 커피 믹스를 타고 나서 그 위에다가 우리 소금 한 꼬집만 딱 집어넣어서 젖어서
1: 저
2: 마시면
1: 들어본 것 같아요.
2: 라떼 맛이 납니다.
1: 그
2: 그래서
1: 정도로 풍부하고 부드러우면서도
0: 그러게요.
1: 단맛이 들어가 있다.
2: 감칠맛이 납니다.
1: 그렇네요.
0: 주지 스님들이나 불자님들, 특히 사찰에서 이제 공양간에 계시는 고향지 보살님들이, 우리도 복수소금 사야 되겠다라고 하실 것
1: 우직하게 전통 방식을 고수한 정말 품질 좋은 명품 소금입니다. 자, 우리 불교와의 인연은 또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불자이셨을까요?
2: 저 불자 집안은 맞고요. 할머니 따라서 절에 몇번 가본 적이 있고, 그것도 뭐, 쌀을 가지고 갈 때만 제가 들고 따라가야 되죠, 할머니.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전라남도 순천고등학교 올라왔는데,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순천고등학교를 순천에서 하숙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때 한 해가 나서 수학여행을 못 가고 그럴 때라서 송광사로 소풍을 갔어요.
1: 송광사로요.
2: 1학년 학생들 전체가. 그때 이제 담임선생님이 저를 입버래 해서 뭐 손잡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도 했는데, 그때 가서 배운 분이 이제 치봉로 스님입니다. 그리고 구산 원장.
0: 근래 송광사를 대표하시는 스님들이죠.
2: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너무너무 자애로우신 거예요.
1: 근데 고교 시절에 처음 뵈었을 때 모습부터요.
2: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그게 사춘기였어요. 그냥 스님이 좋아.
0: 특별하시네요.
2: 아니, 노장님이 두분다 몸이 체구가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특히 이제 우리 구산 스님은, 구산 큰 스님은 늘상 그 스님 말로 나는 못하래도 작고 이렇게 말씀.

0: 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특히 치봉노 스님은 그 호랑이 발톱나무라고 엄나무 있잖아요.
1: 예, 있습니다.
0: 그게 뭐너 문지방에 걸려 있지에 그런 게다 약재다. 옛날에는 호흡기 질환에 그걸 달여서 먹으면 좋은 거다. 그게 다 조상의 지혜니까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런 지혜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2: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 범인의 눈이 아니라 특별하게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 어린 시절 스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0: 두
2: 해주셨나
0: 분
2: 봅니다.
0: 큰 스님들께서 저한테 그래 향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상당
2: 사춘기가.
0: 시간 지난 뒤부터는
2: 네.
0: 토요일만 되면 송황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대 불교과를 지원해서
2: 지원하셨어요.
0: 입학 허가서와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딱 내밀었는데 아버님이 화를 내시고 집을 나가셨어요.
2: 사실 공부를 잘했던
0: 아마
2: 아들이라.
0: 잘했던 게 아니죠. 못한. 그래도
1: 장남이니까
0: 촌에서
1: 치세를 하셨죠.
0: 순천고등학교 갔으면 요즘 같은 프랜카드 타는 그런 수준인데.
2: 명문고니까. 네.
0: 아니, 장손인데 이놈이 불교를 하겠다고. 이게

0: 그래서 공부만 할 거냐 그래서 예. 그래 이제 할아버지께서 참 지금도 명언인 것 같아요. 지놈이 팔자에 중팔자가 아니면 그 중팔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중팔자가 아니면 아무리 떠밀어도 중이 안될 것이고 중팔자면 우리가 아무리
1: 막아도
0: 올가매도
1: 예.
0: 그냥 중이 된다.
2: 맞습니다.
0: 그러니 지팔자에 맡기고 애비가 한번 학교를 보내줘 봐라. 아버님이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타협안으로 나온 게그몇 년이나 해볼래? 그래서 10년을
1: 공부를 네.
0: 얘기했는데 진짜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대학
1: 와.
0: 4년, 이제 절에서 개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2년.
2: 추가까지 하셨네요,
0: 예.
2: 결국엔.
0: 저 용주사 정무 스님이 제 용사
2: 예.
0: 스님이고 승적도 조계종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명도 어질양자 밧전자.
2: 양전.
0: 네,
1: 양전.
0: 팔복전에서 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지었냐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 지맘대로 하는 법이 없다. 또 어질양자 밧전자. 네,
1: 양전.
0: 팔복전에서 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지었냐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 지맘대로 하는 법이 없다.
2: 그렇죠.
0: 밭을 쓰는 사람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지.
1: 그 가치가 결정되죠. 예.
0: 그러면 나는 없는 거잖아. 그랬더니, 아, 이놈아, 니는 팔자가 그래. 그렇게 해서 받은 이 법명이 양전인데, 제 생에서 얻어지는 차호도 효당 최본술 선생님께서 대학 1학년 때 수련대회를 갔는데, 찍어가지고 너는 좀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났더니 족자를 하나 써주시면서 그 다도에 대한 그 구절을 하나 써주셨어요.
1: 예.
0: 가리개로. 그래서 저게 새벽의 오자 새아미천자를 표를 주시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0: 네 집에 오는 내한테 와서 물어보는 사람을 위해서 사심 없이 다 베풀어야 된다. 아. 왜 그래야 되는데 가사 출중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타고난 지혜는 아니니라. 누군가가 스승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만물이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다. 네가 그 지혜를 갖게 된 것은 그 만물이나 세상에 어떤 분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인데
1: 그렇죠.
0: 그걸 네가 대가를 치르고 하셨냐? 없죠.
1: 야, 그 지혜라는
0: 그런
1: 것은
0: 엄청난 예. 법문을 해주시는데 와. 숙연해지고 아 그래 이게 내 숙명이다.
1: 저도요 조금.
0: 그래서
1: 보통 이제 내가 똑똑하고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0: 그때까지는 자만했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 당시에 그거 들을 때는요?
0: 예, 듣기 전까지는.
1: 듣기 전까지는.
0: 네, 오만할 수도 있었고.
2: 들어보니까
1: 네.
2: 아, 그 구산 큰 스님, 네, 치봉 큰 스님,
0: 네.
2: 또 효당 치범설 스님은 우리나라 참액의 네. 대가시거든요. 네, 예. 그 스님으로부터 참액이 내려갑니다.
0: 네, 예.
2: 금세에. 또 월상 큰 스님은 근데 또 아주 큰 스님이시잖아요.
1: 그렇죠.
2: 큰 스님들은 큰 스님은 다 만나뵙고 다 뭐 호받고 또 담역을 또 이으시고 아,
1: 훌륭한 분을
0: 저는 그런 행복함
1: 네.
0: 선택받았다 그리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네.
2: 그 불자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0: 님이라는 분이
1: 네.
0: 내가 이거 그 두드려 맞추고 있는 것을 보더니 법사야 그래서 예 그쪽 말로는 말라 합니다.
2: 네.
0: 법사야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네가 법사고 그래서 예 그래 이게 돈 어디서 났고 부대에서 좀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뭔 일로 가르치노? 없어요 입으로 해요 그러니까
1: 네.
0: 그게 뭔책사책좀 사줄까 그래서 그럼 불교 성전 사주세요
1: 오, 그래서 책을 몇 권이나
0: 네
1: 보시해 주신
0: 100권
1: 거예요? 와.
0: 그래가지고 보살님이 동국대학교에 연락하시면 얼마인가 알 테니까 거기다가 사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어? 돈을 들고 오셨어요 네가 가서 사봐라

0: 많은 그 아주 큰 스님들 또그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그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1: 그럼 뭐 자관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 BTN에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도 그렇지만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과정에서는 잘못 많거든요. 그게 내가 잘했다는 얘기만 쓰고 잘못한 얘기를 안 쓰면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글한 꼭다리도 아직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고를 해라 무슨 게 우리 모임 같은 데서 회지를 내는데 한 꼭다리 써라 뭐 우리
0: 그러죠.
1: 견학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저는 못 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아 이렇게 쓰면 부끄러운 것은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밭에서 농사를 지면서 일주일에 두 번을 농사를 지러 가는데 제가 요즘은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요.
0: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1: 그게 제가 이제 포포라는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따 먹고 포포잎을 갖고 차를 만들어서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 나눔으로 사는데 이 과수를 키우려면 옆에 있는 잡초를 내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오래 해서 그런 생각이 철이 들었나 봐요. 풀을 매주면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 손양호 이 도둑놈아 네가 얻어먹기 쉬운 포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지 혼자 자라난 이 잡초를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내버리고 여기저기다 던져놔버리면 아니 네가 좀잘 먹고 잘 살라고 풀초를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 이게 뭐꽤 괜찮게 조심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아놓고
0: 매
1: 갈 때가
0: 순간,
1: 다 됐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못 느끼고 살았던 거죠 근데 아 나이가 드니까

0: 저하고 지금까지 다 참아주시고 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준 고맙소.
1: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 우리 댁에 계신 보살님께서도 많이 놀라시고 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아셨을 거라고
0: 이해하실 거예요.
1: 생각해요. 예. 또 자녀분들도
0: 아니,
1: 계시잖아요. 예.
0: 이제 그 뒤로는 스님한테 그 얘기 듣고 난 뒤로는 언제든지 당신이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가라.
1: 그렇게 말씀해
0: 네,
1: 주셨어요.
0: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이제
1: 평생 정말 이렇게 굵직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는 분명 집에서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스님, 그쵸?
2: 높은 산이 하나 쓰려고 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돌들과 자갈과 모래와 흙이 있어야 되고 또큰 바위와 나무와 풀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산 혼자 설수 없습니다.
1: 그럼요.
0: 참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다 이런 게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2: 아마 너무 훌륭하시고요. 우리 교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야말로 원력의 화신, 예, 원력 보살. 그것도 이번 생에 결정된 게 아니라 과거 생부터 행원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이번 생에는 출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세속에 나가서, 왜냐면 스님들이 할 일이 있고 불자님들이 할 일이 있거든요. 만약에 스님들이 지금 우리 손양호 불자님이 그 유치에 있었다면 그일못 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 행원력을 지으라고 아마 한생, 이번 생은 이런 이제 불자로서의, 제가 불자의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2: 너무너무
0: 봐주시니까
2: 감사합니다.
0: 고맙고요.
2: 예.
1: 불자님 끝으로 앞으로 바라시는 것들 혹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가 깨달은 지혜 한 가지 있으시다면
0: 한 번만 더 살펴보면, 모두가 다 까닭이 있느니라. 나를 여기 불러내준 것도 누군가가 내게서 뭔가 다르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추천했을 것이고, 그래서 살펴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구나 하기 때문에 해줬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한번더 나를 살피지 않을까. 한 번만 더 살피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참 수많은 인연에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0: 이제 마지막 원력이니까
1: 네.
0: 이거 복소금을 제대로 해서 이 돈으로

0: 우리 불교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방송 포교사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방송 포교 법보시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누구나 행복을 원하잖아요.
0: 네.
1: 근데 행복은 내가 지은 공덕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덕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 바로 전법이고,
0: 예.
1: 그 전법의 방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방송 포교입니다. 이제는 다들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1855에 0208번 전화 주셔서 부탁의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요. BTN 불교 TV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진짜 우리 BTN 가족입니다. BTN 붓다회가 이분이 안 계시다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스님 누군지 아시죠?
1: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의 대협력팀 이 팀장을 맡고 계신 진겸 팀장님.
0: 예. 네,
1: 맞죠? 인재 중에 인재시죠.
0: 예. 얼굴만 봐도 정말 마음이 또 훈훈해지고 또 넉넉해지고.
1: 맞습니다.
0: 자,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붓다회 가족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부터 연불봉사회, 그리고 절로갈까, 설법학교, 또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까지 정말 이분 손길이 안 닿는 곳은 없습니다. BTN 대외협력 2팀 팀장 진겸 불자님 모십니다.

0: 네, 스튜디오에서 만나 뵈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붓다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우리 진경 팀장님,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BTN 붓다의 막내 아들 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막내 아들입니까?
1: 네, 제가 네. 막내 아들인 것 같습니다.
0: 장남 아니고요?
1: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라. 실제 저희 부서에도 제가 막내고요. 그리고 절에 가면은 보살님들 다 계시는데 맞아요. 제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참 일을 잘해요.
2: 왠지 친근감 있게 들리네요. 네.
0: 아,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우선 BTN 대외 협력팀 예,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1: 아, 네. 저희 BTN 붓다의 대협력 2팀이죠. 이 팀은 모연부서입니다. 네, 모연부서라서 많은 좋은 인연들을 모아서 같이 영상포교 원력을 쌓고 부처님 말씀 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성지순례도 다니고 그리고 템플스테이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또 봉사활동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함께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야. 아,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특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우리 불교에 관련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사실은 모연이거든요.
1: 네, 맞습니다.
2: 여기서 시작을 해서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0: 네. 그렇죠.
2: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이런저런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러게요. 스님 입사하신 지 얼마 되셨을 것 같으세요?
1: 자. 네, 3년 네. 차고 정확하게 2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
0: 2년 반 동안 그 어떤 점에서 예, 네. 정말 주마등처럼 흘러가잖아요. 네.
1: 근데 제가 뭐 BTN에 네. 와서 딱히 새롭게 시작한 일들은 많지 않고요. 그동안에 BTN이 늘 잘해왔고 쭉 해왔던 일을
0: 어디 계셨죠?
1: 아, 원래는 제가 조계종 사회부 산하에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단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0: 어쩐지. 예. 그쪽에서는 또 언제부터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1: 저는 이제 원래 대학은 행정학과랑 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을 하고요. 그래서 삼천사 임덕원 산하에 있는 예. 복지시설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조금 더 큰 꿈을 품고 조계종 복지단으로 입사를 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산하시설 감사 업무라든가 행정 지원
0: 할 일 많죠.
1: 그리고 뭐 모금 업무도 같이 했고요.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인구 교육 사업이라고 지금 아마 많이 유명할 거예요. 나는 절로.
2: 예예.
1: 그 목표가 인구 교육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BTN과 좀 뭔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 뒤로 방송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좀 큰 꿈을 품고 BTN에 오게 되었습니다.
0: 야, BTN에서 이제 처음 이제 네.

0: 있는 한,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있는 한은 평생 붙어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이
1: 그
0: 진짜
1: 부분이
0: 좀
1: 굉장히 좀
0: 많이
1: 인상적이셨겠어요.
0: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모금을 하면서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고 직원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돈이 있을까, 나이가 얼마나 많을까를 저희가 보는 버릇을 최대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름에 돈이 들어있, 어느 구름에 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2: 그렇죠.
0: 보니까 그런 버릇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보게 되거든요.
1: 그쵸.
2: 당연히 선입견으로
1: 인간의
2: 보이니까.
1: 눈이라.
0: 조금 젊은 분이 그래도 좀 후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BTM 붓대는 정말 다른 것 같은 게, 저희가 사찰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 진짜 저 멀리서 진짜 노보살님이 걸음도 힘드세요. 저는 그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근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저희 책상이 있으면 책상에 손을 짚고 숨을 헐떡헐떡 쉬시면서, 그럼 저희는 이제 후원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 아,
1: 뭐
0: 뭐좀
1: 도움이 필요한.
0: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1: 네네.
0: 나 붓다야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 저희가 이제 이름 쓰는 거 해드리고, 근데 손도 이렇게 떨리셔서 연세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1: 그렇죠. 사실
0: 아무것도 못 하시죠.
1: 가입 신청서도 잘안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0: 복잡하거든요.
1: 그렇죠.
0: 계좌번호도 적어야 되고, 생년월일도 적어야 되고, 그런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히려 뭘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한테 후원을 하시겠다는데, 이분 바라시는 건딱 하나예요. 그냥 진짜 BTN 불교TV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좀 다르구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감동.
2: 그럼 부처님들의 한번한 번의 원력이 모아져서 우리 BTN 불교TV가 좋은 프로그램을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는 바탕이 되죠.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희 팀원들은 사업비를 잘못 써요. 그 돈이 어떤
2: 그렇군요.
0: 돈인지 알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저희 출장 가면은 절에서 자고, 절에서 밥 먹고, 운전할 적에도 꼭 에코 모드 켜고 운전하고.
1: 최대한 이제 경비를 아끼시려고
0: 네, 그렇게
1: 아예
0: 살고
1: 그게
0: 있습니다.
1: 습관이
0: 네.
1: 되셨군요.
2: 아이고. 쉽지 않은데. 사실 이제 우리 붓다에 함께 하시는 그런 불자님.

0: 그래요.
1: 답답한 생각.
0: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2: 네, 맞습니다. 물어보세요. 왜 108번인가요? 근데 순간 모르시다가 108배 생각하셔야지만 바로 아십니다.
0: 와, 185-0108번입니다.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나의 이름, 나의 가족의 이름. 요즘은 또 반려동물 이름으로도 그렇게 많이 그러게요. 가입을 해주신다고 네.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동참해주시고 주변에 권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참 우리 붓다 외에도 네. 상담 전화 받아주시는 보살님들 아, 참 친절하고요. 참 명쾌하시거든요.
2: 목소리 너무 좋고요.
0: 예, 불심 너무 대단하시죠. 그분들도 예, 공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2: 맞습니다. 예. 이난선 보살님, 그다음에 자성아 보살님, 그다음에 김윤정님, 방혜경님 네 분이 전화를 받으시거든요.
0: 네네.
2: 가족 같으세요, 그냥. 네. 그리고 이분은 평상시에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쉬시는 날은 절에 가서 또 봉사활동 하시고 아이고, 성지순례 다니시고
0: 예.
2: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불심으로 우리 부다 회원님들의 기도 축원도 올려드리고 인등 하나하나 다 관리해드리고
0: 아, 그렇네요. 전화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할 일들이 많겠는데요.
2: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하세요.
0: 그쵸.
2: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정서 지원 차원에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3: 그렇죠.
2: 스님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세요. 전화를 드려서 그분들이 이제 좀 정서적인 교류도 하고 특히 좀 중요한 거죠. 고독사 예방.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물심 양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0: 그 안부 전화가요, 스님?
3: 예.
0: 부모님이 혼자 계셔도
2: 맞아요.
0: 자녀들도 챙기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3: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탈종교 현상 때문에
0: 네.
3: 그 지방에

0: 그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1: 네. 네네.
0: 자녀들이 매일매일 전화하기도 어렵고요. 또 자녀들 전화하고 당신이 관심 있는 사람의 전화나 혹은 예를 들어 BTM 부탁해서 전화하는 거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있구나. 또 부탁회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안심할 수 있거든요. 네. 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먼저 전화 오시기도 하세요. TV 네. 보시다가 네. 저희 1850108은 굳이 후원 가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 스님 나오는 저 사찰 어디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
1: 문의 전화 무엇이든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따에 가입하면 가족이 되시면 이러한 혜택을 드려요 하는 것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현업을 업무를 하고 계신 보살님들께서 그 부분도 다 같이 네. 케어를 하시는 거죠.
2: 맞습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2: 저 일단 부따 회원이 되시면 가장 큰 혜택이 하나 있는데요. 연불봉사를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1: 연불봉사.
2: 가족을 잃게 되시면 좀 많이 당황스럽고
0: 그렇죠.
2: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지난주 금요일도 한 건 있었거든요. 남편분이 돌아가셨대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저희가 함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 연불봉사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여법하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1: 최근에 부따회 가족분들을 위한 그 회원 카드 만드셨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예. 최근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 6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됐죠.
1: 훌쩍 넘었네요.
2: 저희 스님께서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올리고 축원해 주시고 하는 약간 호신부 같은 역할이거든요. 부따회 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애군 저희가 막아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뒷면에는 이름, 회원번호, 전화번호 같은 게 있어서 저희 BTM 부따회 회원분들께 드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게 신분증처럼도 쓰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걸 이제 실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발급이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좀 전화를 주셔야
2: 전화 주셔야 돼요. 저희가 너무 많으셔서
1: 부따회 회원분들. 예.
0: 아니, 그 호신부가 영험 있게

0: 엉망이었거든요.
1: 세상에.
0: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식료품을 전달해 드려서 저 박스 하나가 한 달치 식량이에요. 한 가족에. 그거를 BTN 붓다회에 아마 그때부터 제가 뭔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인연이 있네요.
0: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해 드린 사진입니다.
1: 아, 예. 하필 또 사진이 딱 같이 찍혔어.
0: 예. 그러네요.
1: 예.
0: 아, 이거는 제가 입사하자마자 또 부타 회원님들 뭔가 후원은 계속 하시는데 신나게 한번 모여서 재밌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뮤지컬 시타르타. 네. 저희 부타 회원님들 서울에서 한 2,000명 같이 모여가지고.
1: 2,000여 분이나요? 네,
0: 뮤지컬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진짜 저 노부살님들이 다 살면서 뮤지컬 처음 봤다.
1: 아유, 그래요.
2: 그럴 거예요.
1: 아마도.
0: 또 뮤지컬 보고 나면 막 우시는 거. 너무 좋았어.
2: 이 사진.
0: 이게 이 사진은 이제 제작 그러니까 작년이죠.
2: 네.
0: 작년 저희 박람회 저희가
1: 불교 박람회.
0: 네, 불교 박람회 라운지를 열었거든요. 네,
1: 반가움은 얼굴들이 많이 네. 보입니다.
0: 박람회 저희가 부타회 라운지라고 해서 우리 네. 그 공항 같은 데 가면은 VIP 라운지 있잖아요.
1: 네, 네.
0: 그 부타회 저희한테 VIP 있잖아요.
1: 아.
0: 박람회 때 라운지를 열어서 박람회 상당히 넓고
2: 맞아요.
0: 오시다 보면 다리 아프시거든요.
1: 네. 아, 부스가 제법 규모가 있네요. 네. 그래도 딱.
0: 네, 저희서 의자 테이블 세팅하고 오시는 분들 무료로 시원한 그냥. 커피를 드렸습니다. 네, 음료수보다는 앉아 계신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아, 이제 절로 갈까?
2: 이 사진은요?
1: 네. 절로 갈까?
0: 저희 청년포

0: 했는데 저희 또 인원이 20명 제한이 있다 보니까
1: 한정적이죠.
0: 어쩔 수
1: 예.
0: 없이 또 저희가 떨어뜨려야 되는.
1: 선발 과정을 거치고.
0: 하지만 또 후원은 끊지 않고 계속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 계속 진행 중이죠, 시즌
0: 저희
1: 거듭해서.
0: 분기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찰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혹시라도 좀 선발이 안 돼서 섭섭했다 하시는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언제든 기회가 또 있는 거
0: 그럼요.
1: 아닙니까?
0: 저희가 선별 기준이 뭐 복잡하진 않은데
1: 선발 과정을 거치고.
0: 하지만 또 후원은 끊지 않고 계속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 계속 진행 중이죠, 시즌
0: 저희
1: 거듭해서.
0: 분기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찰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혹시라도 좀 선발이 안 돼서 섭섭했다 하시는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언제든 기회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럼요. 저희가 선별 기준이 뭐 복잡하진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형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수에 내가 못 들어왔다는 거는 나에 맞는 그 그룹이 없었구나.
1: 나름 그 신경
0: 그럼요.
1: 쓰시는군요.
0: 저희가 매칭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대, 30대들이 많이 지원을 했을 적에 40대가 지원하면은 다음 기회. 하지만 그 다음 회차에서는 30, 40대가 지원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때 저희가 또 연락을 해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1: 와, 이거 그냥 저는 신청 뭐 선착순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름 서로의 이상형을
2: 찾아주,
1: 예.
2: 맺혀주고.
1: 매칭을 하고. 와, 이거 방송 나가면은 신청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스님.
2: 그러게요. 뭐, 지금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좀 도심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신도수가 있는 분위기, 뭐랄까, 규모가 있는 사찰에서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좀 벤치마킹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많은 사찰들 실제로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시피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찰에서는 또,
1: 더욱더.
0: 프로그램 좀 달라고 하세요. 저희가 직접 챙겨드리고, 알려드리면 직접 진행을 잘들 하고 계세요.
1: 야, 그렇죠.
2: 특히 전문
1: 프로그램.
2: 불자들을 늘리는데, 좋은 방편일 것 같아요.
0: 저희 참가자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2: 그럼요.
0: 쉽게 말해서 패션 불자라고 정도는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1: 패션 불자.
0: 오시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한 예절은 다 갖춘 분들이라서 들어가면 스님들께 다 삼배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 다 진행이 끝나고 나올 적에는 기화불사도 하고 심지어 이제 신도 등록도 그 자리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볼 적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 뿌듯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 야, 그야말로 그 애초에 만들어진 그 목적 이상으로 훨씬 더 이제 포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0: 하다
1: 같네요.
0: 보니 그렇게 됐어요.
1: 가는 이제 주말도 반납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뛰어다니시는 결과 스님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동참하는 부따회 또 전로갈가가 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2: 맞아요.
1: 1박 2일 또 2박 3일 이렇게 출장 가시기도 하죠. 충분히 이해해 주십니까?
0: 저희 일단 장모님 덕분에 와이프가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있고요. 아이한테 항상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평일에 조금 휴가를 내서 아이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아이는 또딱그 시기거든요. 훌쩍 커버리는데, 최대한
0: 아이가
1: 좀.
0: 어렸을 적에 이제 소꿉놀이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까 아빠 출장 갔다 올게 이러는 거예요. 맨날 보고 자란 게 그거라서.
1: 아빠 출장 갔다 올게.
2: 아유,
1: 아이고,
2: 마음이
1: 가슴이 찢어져요.
2: 아프셨겠어요.

0: 자연스럽게 섭외하게 됐습니다.
1: 만나서 이제 일상을 또 이야기를 나누는
0: 네.
1: 게 이제 또 주요 업무 중 하나인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눈 그 인연들 중에 또몇 분이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주셨고요. 자, 어떤 분들이 좀 기억 남으세요?
0: 일단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랑 1박 2일을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절로 갈까요? 어떤 참가자분들. 네, 너무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저희 박람회를 같이 했었던

0: 불자림들이 별로 없으세요.
1: 아,
0: 또
1: 그래요.
0: 거긴 차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2: 걸어가야 되잖아요.
0: 노보살림들이시잖아요. 네. 1시간 반, 2시간씩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다 보니까 좀 횡한 법당을 보면서 너무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럼 어떻게 이쪽 저희도 이제 모금에 대한 우연에 대한 좀 목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확장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또 공교롭게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 가족들이 많으세요.
1: 와.
0: 본인은 불자가 아니신데

0: 생각하면 이 인간생에 남아있는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저는 스님들은 극락을 발언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죠. 사막도에 있는 고통 많은 중생들, 인간의 고통 많은 중생들을 우리 다 극락 가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먼저 보내드리고 네네. 우리는 맨 나중에 가야 된다.
2: 네.
0: 진경 불자님도 그러셔야 됩니다.
1: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자, 우리 부탈 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또 너무나 감사한 분들 많으실 네. 것 같고요. 예, 한 말씀 해주시죠.
1: 현장에서 있다 보면 진짜 눈물 나게 감사한 분들 너무 많은데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BTN 부탈 막내 아들 진겸 앞으로도 오히려 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스님 이제 막내 아들에서 조금씩 네. 조금씩 이제 조금 지위가 성장하시지 않을까
0: 네,
2: 축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0: 우리 저 노보살님들이 영원한 막내 아들이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시는 일 지금까지 해온 공덕도 있고 네. 또 앞으로의 원력도 있어서 아마 잘 이루지 않을까. 또 홀로의 힘이 아니라 그 부다의 불자님들의 그 발언의 원력의 힘도 함께 보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비텐의 가족들도 함께 원력을 보태고 네. 불보살님이 항상 원력을 주시지 않을까, 가피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네. 지금 부다의 가족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실까요?
1: 지금

0: 그리고 우리 BTN 붓다외의 든든한 인재, 그야말로 보물이십니다. 대외 협력 2팀의 팀장 진경 불자님 만났습니다. 두분 모두 정말 원력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스님?
1: 뭐 대단하다고 표현하는 것조차 좀 적을 것
0: 부족할
1: 같은,
0: 정도로.
1: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불교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0: 부처님의 법을 널리 널리 전할 수 있었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이 시대 최고의 법보시 방송포교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도 행복하고 싶고, 내일도 행복하고 싶고, 또 미래도 우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삶을 마치고, 다음 생도 행복하고 싶고요. 이첫 걸음이 바로 1850108번 전화 주셔서 붓다에 가입하시는 일입니다. 왜냐?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0: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스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뵌 많은 우리 불자님들, 그 가족분들 뵈면서 무슨 일이든지

0: 하고
1: 함께 나누는
0: 우리는 빌자가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애쓰셨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우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1: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2: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 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영상

0: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 폐퇴,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선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선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원전 57년 파켜거세로부터 56대 경순왕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광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영롱화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야,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 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구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라의 수도였던 이 경주,

마음으로서의 의무도 구해진다. 복을 받는 것도 자기가 복을 짓는 기고 또 이 벌을 받는 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짓는 것이지 복을 주는 것도 누가 딴 사람이 이렇게 무슨 과실 담아다 주듯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벌을 받는 것도 역시 무슨 불구덩이나 어디다가 사람이 누가 딴 사람이 떠밀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 지어서 자기 스스로에 받는다고 이럽니다. 자작자수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이 누가 딴 사람이 떠밀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 지어서 자기 스스로에 받는다고 이럽니다. 자작자수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에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다른 사람이 절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는 벌도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아니다 이제요. 자기가 행동 잘못하면

모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래서 물론 사람마다 누구나 다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현재 하는 사업도 있고 모든 것이 이 세상 생활을 통하다 보면 가지가지 여러 가지 그 모두 그 생활 방법이 다 천칭만칭으로 아니겠습니까? 자, 이래서 그 각 분들의 그 생활의 힘과 모든 그 그게 이제 되기를 위해서 따로 부처님을 한 분씩 모신 걸로 이렇게 진작이 됩니다. 자, 이래서 물론 가정 댁에다가 직접 모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그 큰 궁전에다 한 장소에다 모셔놓은 것이 더 좋고 또는 이 부처님한테는 원근이 없다고 그럽니다. 멀고 가까운 것이 없다고 하고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법력과 부처님의 법신은 이 세상 공기 터진 데는 어디든지 다 통해져 있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것이 없습니다.

중생의 입장을 벗어나기 전에는 항상 그 중생의 행동을 해야 되고 중생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모든 꿈과 계획도 중생의 테두리 안에서 꿈과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한테 가차이 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데는 우선 복부 좀 타야 되겠고 또 이 명자루면은 명도 좀 실어야 되겠고 또 병 있는 이는 병도 좀 나서야 되겠고 또 이제 이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은 그 부모 그 건강에도 이제 거시기를 정성을 들여야 되겠고 또 이 각자의 그 하는 사업에도 이제 충실히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발언이지만은 우리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을 좀 빌어서 우리 생활에 좀 도움이 이제 되도록 그런 그 발언이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은 그 원 근본 목적이 누구나 다 이 그 어떤 그 단계와 과정을 지내서 참 그 아주 그 구경법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요. 구경법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의 그 입장에서 모든 발언이라든지 모든 욕망을 벗어나서 그런 단계를 다 지내서 그야말로 이 부증불감하는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 마.

0: 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소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서울은 조계사, 봉은사에서 출발하고 대구에서도 출발하고 부산서도 출발하고 광주서도 출발하고 전국에서 다 모이면 몇백 명이 모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봉사에 가서 우리가 남아미타불 기도도 하고 아미타경도 독송하고 하는 그런 순례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법회를 하는 거니까 아미타불 기도도 하고 아미타경도 독송하고 하는 그런 순례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법회를 하는 거니까 그래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정토로 가는 길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우리는 다 정토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아름답게 보내야 돼요. 아름답게. 장엄하게. 죽음을 아름답게 보내지 못하면은 평생 산 것이 아름답지 못해. 그래서 아주 정말 여법하고 거룩하게 해서 다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면은 하루에 집에서 염불을 1000번 남합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경 사경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출석 체크가 안 되니까 요즘 모바일로 해가지고 매일 체크를 해서 하나하나 딱 이제 본단 말이야. 출석률이 낮으면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면은 하루에 집에서 염불을 1000번 남합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경 사경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출석 체크가 안 되니까 요즘 모바일로 해가지고 매일 체크를 해서 하나하나 딱 이제 본단 말이야. 출석률이 낮으면 재수생 탈락. 그거는 순례할 때 끼워주지도 안 해. 이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극락세계는 가야 될 거야. 10만 명. 100만 명이 가면 더 좋고. 9월 초하루 날 여기에서 발대식을 해요. 그럼 이제 금봉사로 간다 하면은 서울서도 오고 부산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전국에 많이 가면 한 900명. 900명. 그래가지고 금봉사 주차장이 다 모여서 전부 낙자 딱 하고 배낭에는 자기 건강 탑다라니 넣고 극락세계 가는 파스포도 가지고 또 자기 목탁을 만들어 여기서처럼 자기 목탁을 전부 만들어서 이름을 새겨줘. 자기 목탁을 가지고 금봉사 주차장에 모여서 두 줄로 탁 서서 아미타불 번호를 탁 들고 양쪽에 아미타불 큰 번호를 들고 전부가 목탁을 치면서 남아미타불 하면서 이제 금봉사 법당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서 딱

우리는 정토사는 가면 맨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맨날 그냥 남아미탑을 불러라 그러고 어? 한단 말이에요. 이거 남아미탑을 입에서 남아미탑을 소리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관세음보살 하는 사람들 남아미탑을 하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인종연부를 가서 남아미탑을 하라 그러면 쏙 그런다고. 어, 내가 지금 죽지 않는데 왜 스님 남아미탑을 하라 그러냐 기분 나쁘게. 근데 제일 이제 문제는 뭐냐. 남 생일에 가서 연부할 때 남아미탑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이 남아미탑을 입에서 한번 나온 남아미탑을 한번 뱉을 수 있는 복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서가 어디에 있느냐? 이론서가. 정토에 대한 것은

시방삼세불 아미타제일이야. 시방삼세 부처님이 많은 부처님이 있지만도 그 중에서 최고의 부처님이 누구냐? 아미타불이라 그랬어. 장엄연불하고 제사 진행할 때 날 그거 얘기하잖아요. 시방삼세불 아미타제일 위덕무궁거 아검대기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안 믿어. 이것을. 부처님이 있지만도 그 중에서 최고의 부처님이 누구냐? 아미타불이라 그랬어. 장엄연불하고 제사 진행할 때 날 그거 얘기하잖아요. 시방삼세불 아미타제일 위덕무궁거 아검대기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안 믿어. 이것을. 극락은 누구가 갈 수 있느냐?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 가고 싶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가기 싫은 사람 절대 안 데려가. 지옥은 가기 싫은 사람도 다 끌고 가버려. 다 끌고 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한 가지는 뭐냐? 남아미타불 한 사람은 다 남아미 죽을 때 남아미타불 다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옆에서 불러주더라도 하면은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 서방에서 소리가 들려, 노래가 들려, 노래가. 음악이 들리면서 그 음악은 뭐냐? 25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거예요. 25가지 악기로. 그러면서 음악이 착 들리면서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25 보살들이 나타난다. 나타나고 거기에 관세음 보살이 연꽃을 들고 나타나. 그 가운데는 아미타불 부처님 계시. 그래 와서 아무개 불자야 이 연꽃 위에 앉아라. 그러거든. 그럼 앉으면은 그냥 극락식으로 빠르 가버려요. 그 그림이 여기 뒤에 그림이야. 뒤에 탱화예요. 그런 좋은 광명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느껴. 희한한 게 말이죠. 보통 우리 연꽃이 언제 피느냐. 7월 17일경에 피어요. 7월 17일경에 올라오는데 엊그저께 우리 기도스님이 아이 스님 연꽃 봉우리 올라왔어요. 그런데 나도 못 봤는데. 아이 그래 가서 보니까 그냥 금년에 또 많이 올라왔어요. 아마 오늘 입제를 위해서 우리 영가들을 다 모셔가기 위해서 올라온 이 종교라는 것은 그런 것을 희열을 느끼고 그런 것에 감명을 받는 것이 가피예요. 그걸 보고도 감명을 못 받으면 가피가 내려도 감명을 못 받는 거라. 이 장맛비가 오면은 비가 오면은 아이고 비 와서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들은 비 오는 것을 원망해. 아이고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이 물이 많이 생기고 참 너무 좋다 생각하면 비 오는 것이 고마워. 이제 박설하고 정토에 290종류의 경전에서 아미타불을 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네 권이에요. 네 가지. 반주삼매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네 가지라. 네 가지. 정토 사부경 가운데 제일 먼저 생긴 것이 뭐냐? 반주삼매경. 반주삼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 싶으면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한 번은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뭐냐? 부처님 만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참선이에요. 참선해서 뭐 하느냐? 견성하는 거라. 부처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염불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이 한 번은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정말 부처님이 계신다면 한 번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데 들어보니 너무너무 좋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에게 간청을 했어요. 부처님, 이렇게 좋은 법문을 우리나라에 와서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불법도 모르고 무지하게 사니까 해줄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가마. 너무너무 먼 곳이라. 그때는 걸어서 가야 되니까. 5, 6개월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오는 손님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은 내 제자들이 1250명이 간다. 아, 그냥 한 11명 오면 손님 대접하기 간단하잖아요. 1250명이 가니까 그래 준비를 해라.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한 철은 있어야지. 6개월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1200 그냥 발다보살은 간단하게 생각하고, 아, 부처님 모셔서 우리나라 와서 한번 법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몇 명이나 오십니까? 그는 1250명이니까. 그건 내 제자만 1250명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모이면 몇몇 명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발다보살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장사하러 갔다가 한번 왕사성에 가서 중림정사에서 법문을 들었는데 이런 좋은 법문을 하시니까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나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을 모은 거예요. 재벌들을 8명을 모았어. 그 8사람, 8보살이 이제 모여서 법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법문 준비를 해서 딱 부처님 오셨는데 스님들이 1250명이요.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 한 5,000명 이상이 왔어. 자기 지역 사람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법문을 듣다 보니까 수만 명이야. 어쨌든 점심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집을 크게 지어도 해결 다 못해. 해결을. 그래서 부처님이 오셨는데, 부처님,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재산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내서 임시천막을 다 쳐버렸단 말이에요. 임시천막을. 그래서 거기에서 법문을 하면서 무슨 법문을 하냐. 아미타불을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눈앞에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주라는 것은 바로 와서 내 앞에 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반주사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정토에 대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토에 대한 얘기는 무량수경이에요. 무량수경은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 칠역굴에 왕사성 칠역굴에 계실 때에 거기에서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극락세계가 어떻게 되었고 아미타불이 어떻게 되었고 48대원을 세워서 어떻게 되었다 하는 정토의 이론서입니다. 신라 원효 스님이 제일 좋아했던 경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초하는 날 이제 드디어

국난이. 여기에서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은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세계에 있다. 거기에 지금 현재도 아미타불이 저기 설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냐. 관무량수경이에요. 관무량수경. 부처님께서 저 무량수경처럼 칠엽구 기사굴에 계실 때에 왕사성에서 이제 피극이 일어나. 왕사성. 그 밑에 왕사성. 왕사성에서 피극이 일어나.

왕사선 빈바사라 왕이 이제 최고야, 인도에서. 절도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출가하게 되면은 성불하면은 나를 제일 먼저 제도해달라. 내한테 와서 제일 먼저 법문해달라. 그래서 이제 시타르타 태자는 이제 나중에 도를 깨닫고 난 뒤에 빈바사라왕이 부처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들어요. 법문을 듣는데 거기에서 그 왕사성 궁궐 바로 옆에다가 절을 지어줘. 그 절에는 이 대나무 숲이 아주 좋아가지고 우리처럼 대나무가 쭉 걷는 게 아니라 그 인도 대나무는 이런.

사라왕도 보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는 거를. 아들이 없으니까 전보로 갔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그 예언가가 있었는데 가서 물으니까 저 지금 산속에 수행하는 스님이 있는데 수행자가 있는데 그 수행자가 3년 뒤에 죽어. 그런데 도저히 3년을 기다릴 수가 없거든. 왕비가 그때 나이가 40이야.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빈바사라왕이 자객을 보내서 수행하는 자는 수행자를 갖다가 살해를 해버렸단 말이야. 살해를 해보니까 이 수행자가 빈바사라왕 왕가에 태어나게 돼 있는데 살해를 해버리니까 죽을 때 그냥 원한을 가진 거야. 원한을 가지고 이제 빈바사라왕의 왕비 몸속으로 들어갔다. 그래가 놓은 아들이 아사세와 아사세태자야. 아사세태자. 아사세태자인데 또 가서 이제 점을 봤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당신이

다가 그냥 눈이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야. 아버지를 감옥에 가뒀는데 그 인도에 가면은 영축산에 가면 지금도 빈바사라왕이 감옥에 갇힌 감옥이 그대로 있습니다. 감옥

아시겠어요? 원이 자공득 보급의 제아등여 중생 당생금나고 동년무량수 개봉성

골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2: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3: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4: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5: 저기...
2: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6: 스님! 우리 스님!
2: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우와, 이거 진짜야?
8: 에이, 설마... AI겠지?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0: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0: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 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쵸?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0: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입니다.

0: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0: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만 들어도
0: 아유,
2: 반가워요.
0: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두 분은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고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니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세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오, 네, 한
0: 달은.
2: 예.
0: 한 달은
1: 효과가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1: 네.
0: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참

0: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자세히 살펴보면요.
2: 네.
0: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2: 네.
1: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0: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0: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처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0: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0: 말씀을 들었어요.
1: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0: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1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0: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0: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1: 네.
0: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0: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0: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0: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0: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0: 받지 마시고요. 네.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네.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어요.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입니다. 수술을 예.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쾌남 열전 두 번째 시간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2: 바람 불면
3: 아, 지금부터는 길러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3: 이것도 네 번째로만
5: 누가 뭐라 하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6: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7: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8: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9: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0: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흥운 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내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절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 소리에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에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를 생각합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위안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리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0: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2: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부산선언이 협력과 사람 중심의 보존을 새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수행과 사찰 음식 등 한국 불교 문화유산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 특설무대에서 영산제 시연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시연에서 영산제 보존회 스님들이 법고무와 바라춤, 취타 등 화려한 전통작법을 펼쳐 관람객들의 찬사를 끌어냈습니다. 한편 영산제가 봉행된 대한민국관은 태고종 영산제 보존회 체험 부스도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영산제 의미와 유래뿐만 아니라 의례복 전시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한중일 삼국 불교의 오랜 유대를 확인하는 불교 우호 교류 회의가 오는 10월 20일부터 사흘간 경주에서 열립니다.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는 어제 개최한 이사회에서 제26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회의 한국 대회 일정에 따른 연설자 선정과 예산안 배정을 마쳤습니다. 세계평화기원법회는 경주 불국사 특설무대에서, 국제학술강연회를 비롯한 공동선언문 발표는 경주시내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종단협은 또 한국불교 지도자 해외 성지순례를 오는 11월 말 4박 5일

0: 이 방송으로 접한 사찰 음식을 누구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참된 의미를 곱씹을 수 있게 돕기 위해 15년 만에 책을 펴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1: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 말씀, 그리고 그런 생명들은 곧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생명들이 나를 살려 수 있고 부처님의 음식이 약이라고 했는데 내가 먹는 음식이 약인지.
0: 책에선 오색 간장 비빔밥과 당근 국수 등 38가지의 사찰 음식 레시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 내용은 레시피보다 선지 스님이 살아온 수행자로서의 삶과 사찰 음식을 연구하며 깨달은 불교 정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양을 짓는 일이 어떤 의미이고 채소를 씻으며 마음의 평화를 연습한 이야기들은 사찰 음식이라는 겉모습에 매몰된 대중에게 또 하나의 울림을 전합니다.
1: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땅도 물도 햇빛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건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내가 돈 주고 샀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죠.
0: 북토크에선 선제 스님과 독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기본 양념 사용법을 배우고 싶다는 한 독자의 질문에 선제 스님은 양념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직 음식 맛을 강조하기 위한 양념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위한 약이 되게끔 양념이 사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1: 여기 많은 건 된장에다 붙이고 냉한 것은 꽃차에다 붙이고 간장에다가 고춧가루 된 더운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0: 간경화라는 죽음의 문턱을 극복할 수 있게 한 사찰 음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고 싶다는 굳은 원력을 세운 선제 스님. 한 사람의 삶을 바꾼 음식 이야기를 담은 책 나를 살리는 음식들은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요리책을 넘어 현대인을 위한 수행 지침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0: 종교는 달라도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 공부를 주제로 서로의 수행법과 영성을 나누는 공감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1: 종교의 벽을 허물고 오직 인간 내면의 평화를 위해 4대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교의 스님, 천주교 신부, 개신교 목사와 원불교 교무가 한 무대에서 함께 화두를 던지는 위생적인 현장. 한마음 선언 대행선연구원이 주최한 제27회 계절 발표회에서 4대 종교인들은 마음 공부라는 하나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스님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인들이 함께한 만큼 주최 측의 감회도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정말

0: 카톡 무응답이라는 재치 있는 예시로 풀어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 일이 사라졌음에도 답장이 없을 때 인간의 마음은 보는 나와 보이는 화면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여기에 좋고 싫은 판단이 개입하면서 결국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분노의 답장을 보내는 괴로움의 사슬, 즉 육추의 물결에 휩쓸리게 된다는 겁니다. 스님은 당장의 충동을 참는 수준을 넘어 나와 세계가 갈라지기 전인 둘이 아닌 자리로 돌아가는 연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불교 지관 수행은요 다 있어요. 참선, 염불, 사경, 절, 보는 나, 보이는 대상이 갈라지기 이전 단계로 가자. 그 단계가 그냥 한 마음 단계 원래.
0: 개신교 김진 목사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0: 고 롭가랑젠 씨의 죽음 이후 티베트인들의 자유를 향한 목소리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종교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자치를 주장해온 달라이라마의 중도 노선과 이젠 독립이 필요하단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자물쇠로 몸을 묶은 티베트 청년들이 뉴욕 한복판에서 자유를 외칩니다.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인 활동입니다.
0: 종교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자치를 주장해온 달라이라마의 중도 노선과 이젠 독립이 필요하단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자물쇠로 몸을 묶은 티베트 청년들이 뉴욕 한복판에서 자유를 외칩니다.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인 활동가 고 롭가랑젠 씨가 중국의 민족단결법에 항거하며 분신하자 분노한 티베트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중국의 종교와 문화 탄압을 멈추고 티베트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티베트인의 문화와 종교, 언어를 지킬 권리를 지지한다며 중국 정부에 달라이라마 측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티베트 내에서도 중국과의 공존과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뉍니다. 그동안 달라이라마 존재는
2: 우리 독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같이 살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 안에도 티베트라는 그 역사적인 문화라 역사적인 종교 역사적인 언어 그거를 잘 독립적으로 쓸 수 있게 그걸 자치구 하면 된다.
1: 티베트인들에게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언어와 정체성을 이어온 삶의 기반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계속되는 종교 통제는 티베트인들의 정체성 전체를 뒤흔드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난 1일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시행되면서 평화적인 자치만으로는 티베트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타협 없는 독립만이 티베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입니다.
2: 중국에서는 계속 문화 말사, 종교 말사, 민족 말사를 통해서 티베트라는 그 이름까지도 없애는 행동으로 시작했었거든요. 4년 전에 티베트라는 그 단어까지 없애는 방법으로.
1: 고 롭가랑젠의 분신으로 다시 불붙은 티베트의 외침. 공존과 독립 사이에서 티베트 불교의 미래를 향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아픔을 중생과 함께하는 마하의료회가 지난 18일 김제 망해사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펼쳤습니다. 마하의료회는 주지 우림 스님, 김정순 회장, 강설미 부산대병원 전문의, 최보선 김제시 의원 등이 동참한 가운데 진봉면 지역 주민들에게 자비의 인수를 전했습니다. 우림 스님은 마하의료회 의료 봉사는 대유왕이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사라며 중생의 아픈 곳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와 나눔의 실천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불교계 대표 의료봉사단체인 마하의료회는 2007년 창립 후 캄보디아, 미얀마 등 해외와 국내 외국인 노동자,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자비의 의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인류 공동의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일. 이번 세계유산위원회가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7월 21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쥔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쥔에는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쥔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쥔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쥔에는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쥔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쥔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부천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3대째 목탁 장인의 맥을 계승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진석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젊은 크리에이터라고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준석 대표님하고 또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눌 텐데요.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직접 뽑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석 대표님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보겠습니다. 3대째 이어온 길. 와, 3대째. 또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직장을 다니던 와중에 이제 좀 뭐 경기도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하나 둘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종종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그 일을 좀

0: 정도 됐습니다.
1: 예. 아버지가 그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0: 처음에는 이놈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반응이셨어요. 그래서
1: 예.
0: 제가 뭐 나무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뜸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에는 너무 놀라시면서 하셨는데 나중에 한몇년 뒤에 그또 어떤 한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1: 아, 좋았다고. 아, 깜짝 놀라시는 척 하면서 사실
0: 네,
1: 속으로는,
0: 마음이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러셨는데 예, 속으로는 아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1: 무척 좋으셨구나.
0: 네.
1: 예. 저도 저희 아버지가 스님이시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저희 아버지 스님한테 저 스님 되겠습니다 하니까
0: 네.
1: 얼씨구나 잘 됐다. 저희 아버지도
0: 네.
1: 우리 안진선 대표님 아버지께서는 이게 힘든 거니까 자식이 힘든 일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0: 네.
1: 근데 저희 아버지 스님은 당신이 스님 노릇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가에 두고 온 우리 아들도 스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0: 네.
1: 예, 부모님 마음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0: 너무 공감됩니다.
1: 예, 3대째라고 했는데 그러면
0: 네.
1: 할아버지, 아버지로 해서 이어지는 건가요?
0: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 목탁을 하시진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찰 짓는 대목장이셨다고 예, 말씀을 전해 들었고, 근데 하지만 아버지께서 좀 어렸을 적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사찰 짓는 대목장 일을 하진 않으셨고요. 전국을 떠돌다가 어느 한 사찰에서 스님을 만나서, 목탁을 만드시는 스님을 만나서 그때 목탁 만드는 거에 이제 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한 10대 후반부터 목탁 일을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셨고 저 또한 이제 약 10년 전부터 해서 이렇게 목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사찰을
0: 네.
1: 건물을 짓는
0: 네. 네,
1: 대목수셨고
0: 맞습니다. 네.
1: 대목장이라고 불리우셨고
0: 네.
1: 아버님께서는 할아버지한테 그 기술을 고스란히 전수받지는 못했지만
0: 네. 네.
1: 10대 후반부터 이렇게 목탁을 직접
0: 네.
1: 만드는 이 길을 걸으셨고
0: 네.
1: 또 아버지께서 걸으셨던 이 목탁 장인의 길을 지금 아드님이
0: 네.
1: 전수받고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한편에 소설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 저희 목탁을 한번 보시면 그 충자라는 낙관이 들어갑니다.
1: 충이요? 나
0: 네.
1: 본것 같은데?
0: 네. 그 낙관이
1: 예.
0: 할아버지의 상호였던 충국공에 썼었던 그 낙관.

0: 아, 틀리질 않았구나. 네,
1: 오.
0: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0: 네.
1: 이 길이 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확 느끼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0: 예전에 처음 일을 할 때는 그냥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만 했었어요. 뭐, 너 이거 해라. 그러면 그 일만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느 날은 오늘 바쁜 게 없으니까 뭐 일찍 가라. 뭐 아니면은 그냥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만 했었어요. 뭐, 너 이거 해라. 그러면 그 일만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느 날은 오늘 바쁜 게 없으니까 뭐 일찍 가라. 뭐 아니면은 뭐 내일은 급한 게 없으니까 그냥 나오지 마라. 그냥 쉬어라. 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때 되게 좋았어요. 네, 쉬라고 하고 일찍 가라고 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막 친구들이랑 만나서
1: 아싸
0: 네,
1: 뭐 이런
0: 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1: 예.
0: 근데 이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 있었잖아요.
1: 있었죠.
0: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1: 힘들었죠.
0: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이게 대를 잇는 거에 위기가 올 정도로
1: 그
0: 좀 예,
1: 정도로
0: 많이 힘들었었는데
1: 예.
0: 그때 아버지께서도 너 다른 일 알아봐라. 예,
1: 아버지께서요.
0: 이거 안
1: 안
0: 되겠다.
1: 되겠다. 딴일 알아봐라.
0: 예, 그럼 뭐 전에 잘 다니던 직장을 다시 가든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 못 먹고 산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때 다른 일을 하기보다 이게 뭔가 헤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공백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 목탁에 다른 전통 공예 기술을 좀 접목을 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제가 오치를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목탁의 오칠도 하고 있었지만, 조금 또 다른 디자인의 목탁, 또 다른 오칠 기법을 활용한 그런 목탁의 뭐 마감이라든지, 그런 걸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목탁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걸 조금 선보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금방 오치를 목탁 제작하는데 접목했다고
0: 네.
1: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0: 본래는 그 오치를 하는 이유가 그 이제 뭐 보존성이라든지
1: 그렇죠.

0: 1년 정도를 또 말고 그 뒤에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또 목탁의 형태로 계속해서 깎아서 나가죠. 오. 네, 거기서 이제 한번 나무가 가지고 있는 진을 빼는 과정도 있고 오. 중간에 그걸 꺼내서 가공을 하고 건조 넣어놓고 또 몇 개월 뒤에 꺼내서 중간 이야. 가공하고 또 건조해서 넣어놓고 오.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가
1: 아 그냥 나무만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었군요?
0: 아닙니다.
1: 아니었구나.
0: 네, 아주 오랫동안의 건조 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1: 세상에 쉬운 게 없네요.
0: 네. 예.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좀 소리를 잘 맞추고 이제 마감치를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1: 그렇게 하나의 나무를 건조하는 게 몇 년이나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야, 그렇게 공을 들이고 공을 들이니까 아름다운 통통 하는 네. 아름다운 목탁 소리가 나는 거군요.
0: 네.
1: 야, 목탁 칠 때

0: 안 가고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선방 갔거든요. 네. 빨리 깨달으려고. 그 저는 뭘 걱정했냐면 너무 빨리 깨달을까 봐 걱정했어요. 아무도 이러시네. 근데 결과적으로 몸만 좀 건강만 해쳤거든요. 네. 네. 너무 막 욕심부리고 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좀 건강이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 네. 아, 이렇게 삶의 진리는 단순하고 평범한데 다 우리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것 같아요. 아, 네,
1: 맞습니다.
0: 아, 그 목탁을 통해서 삶의 어떤 진리를 또 느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목탁의 마지막 왕, 너무 막 욕심부리고 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좀 건강이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
1: 네.
0: 아, 이렇게 삶의 진리는 단순하고 평범한데 다 우리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것 같아요. 아, 네,
1: 맞습니다.
0: 아, 그 목탁을 통해서 삶의 어떤 진리를 또 느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목탁의 마지막 완성은 사실 소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똑같이 만든 목탁도 미세한 소리의 차이가 있을 텐데
1: 네.
0: 목탁 장인으로서 그 미세한 소리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또 궁금합니다.
1: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한데 저도 처음에 아버지께 목탁 소리를 맞추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도 아버지께서는 네가 많이 해봐야 안다 라고만 하시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0: 아, 네가 많이 해봐야 안다.
1: 네네, 방법만 알려주셨어요.
0: 예.
1: 그런데 저도 막 하면서 분명히 같은 나무에서 비슷한 크기로 만들었는데 소리가 너무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에 제가 좀 수행이 덜 됐는지 소리의 좋고 나쁨 이거는 됐고 안 됐고를 계속 구분하게 되더라고요.
0: 아, 분별을 했다.
1: 예, 예. 오. 근데 거기서 제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정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이 다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부터 이 목탁은 이 소리가 맞구나.
0: 오. 네,
1: 이 목탁은 이 목탁은 이 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0: 아, 이 소리는 이 소리대로,
1: 네.
0: 저 소리는 저 소리대로.
1: 네.
0: 아.
1: 그래서 각각의 한 개 한 개의 목탁마다 이렇게 그 소리를 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0: 오.
1: 이게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이제 싹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 또한 그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해보고 알아보면서 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다른 거지. 생활하면서 경험해왔던 경험 뭐 이런 것이 다를 뿐이지 꼭 생각이 같을 건 아니잖아. 목탁도
0: 아니죠.
1: 소리가 같은 건 아니지. 그렇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0: 저마다 자기의 소리가 있을 뿐 시비와 분별하지 않는다.
1: 네.
0: 근데 솔직히 네. 깨진 소리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목탁 치다면 깨진 소리가 있거든요.
1: 네,
0: 사실.
1: 맞습니다. 네. 네.
0: 그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뭐 고의 보내드려야 되나.
1: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예. 조금 건조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라져서 나오는 목탁들도 꽤 있으세요.
0: 예.
1: 아까도 그 자연에서 맡기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는 그래도 이제 자연으로 그대로 네, 뗄감으로.
0: 뗄감.

0: 있잖아요.
1: 네,
0: 그와
1: 맞습니다.
0: 같이 우리가 목탁이라는 것도 사실 목탁 안에 보면 텅 비어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목탁을 칠 때 그 비어 있는 그 비움 속에서 아름답고 청아한 울림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목탁을 이렇게,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목탁을 칠 때 뭘 느끼냐면, 아, 비워야 되는구나. 내 자신을 비울 때 더 널리 세상에 큰 울림을 줄 수가 있는 거구나. 바로 이 목탁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맞습니다.
0: 예. 불교 박람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1: 네.
0: 아, 또 뭐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1: 불교 박람회가 최근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이 또 방문을 해주시는데요. 그 일전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불교 박람회에 오시는 분들만 오고, 뭐 불자 분들만 오시고, 사찰에 항상 다니시는 분들만 오고, 나이대도
0: 스님하고 신도들만 오고,
1: 그렇죠. 이제 나이대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딱히 목탁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절에 가면 항상 만나볼 수 있는 게 목탁이니까.
0: 네. 예.
1: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딱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젊은 친구들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리 와보라.
0: 오.
1: 목탁 한번 쳐보지 않아?
0: 직접 한번 쳐보라고.
1: 거의 반강제로 손에 막 쥐어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막 치는 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아, 너무 좋죠. 와, 좋아요. 하면 내년에 또 오세요. 내년에 불교 박람회 또 한번 오시고, 옆에 근처에 사찰 있으면 사찰도 한번 가보시고. 저는 그렇게 조금 노력을.
0: 네. 그래도 뭔가 큰 공헌을 하신 것 같아요.
1: 네, 항상 노력을 했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2024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주제가 재밌는 불교였습니다.
0: 재밌는 불교.
1: 네. 그래서 그때 주제에 맞춰서 저도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목탁, 피아노도 좀 준비를 해봤었고요.
0: 오, 목탁으로 연주를요?
1: 네. 그리고 일전에 제가 거의 반강제로 목탁 체험을 했었던 것처럼, 약간 많은 분들이 사찰에 가면 법당에 놓여있는 목탁을 한 번쯤, 한번 만져보고 싶고 두드려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오셔서 목탁을 두드려볼 수 있는 목탁 체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가능했습니다.
0: 오.
1: 목탁을 구입하러 오신 스님이 그냥 일반 젊은 관광 관람객에게 목탁 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0: 스님이
1: 목탁을 구입하러 오셨는데 관람객이 그 목탁을 잡는 방법이랑 두드리는 법이 그게 아니니까 답답하셨는지
0: 네. 네. 보다 못해서
1: 이렇게 잡는 거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고
0: 아마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었을 수도
1: 맞습니다.
0: 있고.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막 알려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떤 보살님께서는 좀 걱정과 스트레스라는 게 되게 많으셨나 봐요. 너무 마음의 짐을 이만큼 지고 계신 보살님이셨는데 목탁을 한 번쯤은 두드려보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줄을 서서 본인이 직접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목탁 소리를 들으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 어떤 일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보시니까 최근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 그런데 목탁을 두드리면서 목탁 소리를 들으니까 팍 눈물이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0: 울컥해서.
1: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이게 제가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또 이렇게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겠고 또 이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0: 야.
1: 막 이런 또 생각을 네 하는 또 계기가 됐었습니다.
0: 야 그. 가슴에 맺혀있던

0: 하면서 가방에 달고 가지?
1: 그게 세대 차이래요.
0: 어, 네, 맞습니다.
1: 우리 10세거리 하면 9세대고요.
0: 맞습니다.
1: 키링이다 하면 네. 신세대고요.
0: 그게 네. 예전에
1: 저는 처음에 키링이 네. 뭔지 몰랐어요.
0: 저도 똑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우리 연배가 좀 비슷할 거예요.
0: 아, 네. 저 그 부분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나는 저는 또 열쇠고리라고 해서 물건을 놔뒀었는데 그것도 이제 구매하시는 입장과 하는 또 제품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것 또한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목탁 열쇠고리라는 이름을 적어놓은 거를 지우고 목탁 키링이라고 바꿔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효과인지 그리고 그 이 키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시는 관람객분들이 또 좋게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지 준비한 물량을 또 모두 판매가 되는 결과도 얻었고요. 목탁 또한 목탁을 체험을 또 진행을 하면서 직접 목탁을 또 두드려 볼 수 있는 우리 절에 있는 걸 함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도 시켜주면서 목탁 소리로 마음의 평안도 줄 수 있는 그런 것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분들이 이제 좀 접할 수 있는 저렴한

0: 예, 있죠.
1: 네. 근데 해외에 그 우리나라 한 스님께서 우리나라 명상 방법을 좀 많이 전파를 하고 그 명상법, 그다음에 우리 한국 그런 예불하는 그런 문화가 그대로 한국에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목탁 또한 해외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고요. 그래서 아, 한국 불교를 해외에 그리고 우리 명상을 해외에 알릴 때 목탁 또한 좀 이렇게 제가 홍보를 잘하면 저절로 우리 한국 불교라는 게 해외에 저절로 전해지지 않을까. 우리 불교에서 주는 의미와 메시지를 해외에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0: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 포교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4: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5: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입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0: 선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0: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웅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낙가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신 성불하는 게 사건이 아니니까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솔례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예? 유성출가상, 수화, 항마상, 설산, 수도상, 수화, 항마상, 노군, 전북서 이와 같은 것이 전범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 그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내 역량껏 전법하고, 내 역량껏 맑게 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들어가겠습니다. 큰 대원을 바라되 원 일체 보살행위 강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서 부처님께서는 업상으로부터 해탈이래. 그건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 업은 어떻게 벌어지느냐. 진심과 망심이 붙어서 진망이 화합해서 아래하식에서 업이 일어난 거.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인위 조작을 업이라 하는데 부처님은 인위 조작이 아니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서 부처님께서는 업상으로부터 해탈이래. 그건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 업은 어떻게 벌어지느냐. 진심과 망심이 붙어서 진망이 화합해서 아래하식에서 업이 일어난 거.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보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 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마음이 넓다는 것은 뭐냐. 청량국사가 해석하시기를 청량국사가 아니라거든요. 천친보살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십지품을 강의할 때 천친보살 십지경론은 십지논을 가지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천친보살 유식송 유식과 구사론을 쓰셨던 천친보살 해설을 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입장이 있어요. 넓다는 거 하는 것은 천치보살이 한의지에서 정심지를 얻고 나면 마음이 온이 개공되고 나면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넓어지는 게 반야바라밀까지 굉장히 확대돼서 제6지까지 2지, 2구지부터 2구지 발강지, 예매지, 난성지, 현전지 이걸 갖다 구계지라고 합니다. 구계지. 제대로 계행이 부처님 같은 행이 갖춰지는 단계라 구계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전에 정심지라고 하는 건 이제 한의지를 정심지라고 그래요. 그런 건 귀신론에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경전에 잘 나오죠. 요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오온의 경우 안쪽에 아집과 악연과 아예 아만 아치 악연 아예 아만 아치 요런 것들 안쪽에 똘똘 뭉쳐가지고 녹지도 않는 거 완전히 그거 독버섯 같은 거 그 독버섯 그 바이러스 종자가 딱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녹을라 하면은 무상방편지라 그걸 제7지라 그래요. 예? 그때 분별지가 이렇게 처음 생겨나는 그 무상방편 지혜가 되거든. 7시기가 이렇게 전변돼가지고 그 흔히 이제 뭐 성소작지다 묘관찰지다 평등성지다 그 평등성지가 이렇게 형성되는 게 이 대다 크다 광대할 때 대자 있잖아요. 그죠? 대는 7지고 이게 무상방편지죠. 그러면 무량하다는 말은 그냥 무생법인을 얻은 팔지보살에 이상돼가지고 더 이상 엔진을 켜지도 않고 이 우리 지금 에어컨 돌릴 때 무풍 돌리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바람 안 보내도 시원한 거 있잖아요. 순풍에 뭐 도초를 올려놓으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자연수행이 되는 이런 상태를 무량하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무량하게 할 수가 없었게 질려버린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것들이 무량한 것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것이 진공으로 꺼져버리면 뭐라 하냐면 원효성님께서 무리지가 지리라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그러니까 이것이 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이 있는 것으로는 불연지가 대연이라 그러하지 않은 것이 정말 그러한 것이다 성으로 꺼져버리면 이성으로 꺼지면 이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형상으로 나오면 무상으로 나와버려요. 불연지가 대형이라. 형상 아닌 것이 진짜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 어떻게 옛날 분들은 그렇게 알았을까. 그 하나의 이치를 깨뜨려버리면은 안 배운 것도 하안경을 오늘 또 80건이 아니고 800건, 8000건, 86건에 이르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하안경을 전에 다시 편집해놓은 게 99건 하안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80건 하안경 59건까지와 뒤에 40건 하안경 입법개품 잘 되어 있으니까 40건 하안경을 입법개품 20건 대신 40건 하안경 붙이면 몇 건이에요? 99건 하안경을 제가 그 밴드에 올려놨죠. 두 개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무량하다고 하는 거는 제 8지에서는 색자재지 형상 있는 거에 대해서 자유자재한 거. 제 9지에 가면 심자재지. 법운지에 가면 여러분들 이제 저기 39권 가서 이제 배울 텐데 법운지에 가면은 앞에 1, 2, 3, 4, 5, 6, 7, 8, 9 다 합쳐가지고도 못 따라가. 그리고 강대 무량하다 그 꼭꼭 짚으니까 천진보살 땡가 야무했죠. 불계 부자하며 섞이지 않는다. 이게 제법에 무하니까 섞이지 않는 게 우리가 잉불잡난 객별성이라. 불계 부자 무너지지 않고 뒤섞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섭제 바람이라 모든

바람이를 다 바람이라는 바람이를 다 포섭해가지고 섭렵해가지고 밟지 않는 게 없다.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인욕도 하고 대표적으로 육바람일, 십바람일이 아닙니다. 그죠? 한강계는 뭡니까? 싹다 바람일이라고 들어보세요. 마카다 바람일, 싹다 바람일, 마카다 바람일. 예? 그 정치 제지하면 모든 지위를 십신, 십주, 십행, 십향 하는 자기 위치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공부를 야무지게 한다 이거지. 자, 여기서는 이제 그게 모든 바람이를 섭렵한다고 이 말이 그 수행하는데 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바람이. 또 모든 지위를 청정하게 닦는다 이 말이 작용을 얘기하는, 업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앞에는 그 일체 보살 행위 강대 무량하야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는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 강대 무량한 거고, 섭바람이라는지 정치바람이라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계상. 요 부분은 정말로 그

그래 뭐 해서 감자 볶음을 해 먹을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감자 조림도 있고. 그런 것이 요게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청상, 계상 있잖아요. 예. 아스파라가스를 할까 쫑쫑 썰어야 될까? 길이 그냥 이렇게 꼽아 모아야 될까? 이게 아니 자꾸 웃지 말고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 예? 이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방편. 쑥개떡을 할 건가, 쑥 털털이를 할 건가, 이게 뭐 절편을 할 건가, 쑥 그거 저기 시루떡을 할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아이게 참말이 아이고 여러분들은 머리를 뭐 이렇게 브릿지를 이을까, 뭐 제초제를 뿌릴까 이렇게 막 빠마를 할까, 뭐 고자를 할까 이래 하지 말고 우리는 뭐할 것도 없다. 올백도 안 되고 여백도 안 되거든요. 2대8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돼 지금. 그게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방편은 누가 할수 있다? 많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이치를 뚫어버려요. 그 이치를 뚫으면 뺀치를 써야 될지, 망치를 써야 될지, 칼을 써야 될지, 톱을 써야 될지 알잖아요. 칼쓸 자리 왜그 톱을 쓰고, 칼쓸 자리 왜 가위를 쓰냐 이거야. 소은 것은 찔러야 되고, 끌로는 파내야 되고, 있잖아요. 모든 그 기구들이나 도구들이 이런 것들이 방편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쪽집게 하는데 쪽집게 가늘어야 되겠어요? 두꺼워야 되겠어요? 가늘어야지. 용기도 플라스틱 써야 될지, 유리로 써야 될지, 우리가 이게 싱크대 할 때도 이게 스테인리스로 해야 될지, 인조 대리석으로 해야 될지, 세라믹으로 해야 될지 다 다르잖아요. 나무 원목, 예? 거기서 환경에 따라가지고. 집을 높여야 될지, 낮아야 될지, 문을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그 자기, 저처럼 안경을 딱 맞는 거 이런 거 써야 되거든. 자, 넘어갑니다. 요런 게 방편이라 그래요. 방편을. 그렇게, 아, 이 육상을 원흉하게 잘 쓰는 것을 방편이라 하구나. 그리고 방편을 잘 쓰면, 아, 요거는 감자 먹을 정도가 아니야. 요거는 이래 보니까 감자 씨는 야무네. 시감자를 좀 쓰자. 예? 시감자를 보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감도 어디 가지고 나머지가 이렇게 얻어먹어 보고 이러면 종자를 그 감을 갖다 이렇게 모종을 또 사고 하잖아요. 예. 방편이 있으면 인생이 별돈안 들어도 풍성해지죠. 방편이 없으면 희한하게 산다. 방편이 있는 사람은 아까 뭐

전체는 근본 바탕은 바람이리라. 그 작용을 알고, 작용은 뭐라 했죠? 조도법이라. 예? 이건 장가지를, 장작나무를 붙일 때 장가지부터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불소시개부터. 장작 이마탄 거 떼어놓고 불 붙여보면 불 붙겠네. 그 착화제를 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조도법이라. 그 장작에 불 붙으면 이제 바람일이고. 예? 그 바람일 또 장작에 붙은 정도가 진짜 바람일은 쇳덩거리에 불이 붙어버려야 된대. 아무거나 쇳덩거리 불 붙으면 잘 못 꺼져. 앵간한 거 물 부어 꺼지겠어요? 잘 안 꺼져요. 아,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된 바람일이 보살 바람일이다 이거지. 그 방편을 안다. 방편을 잘하면 어떨 때는 뭉쳐야 되고 어떨 때는 흩어야 되고 짜게 해야 되고 달게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방편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늘어납니까? 자신의 마음이 심득 정장이라. 마음이 문득 내가 아 내가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구나. 부처님을 닮아갖고 이런 거 느낀다니까요. 심득 정장이라. 그러니까 바람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늦게 버린 사람은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한다니까요. 그래, 강대하기가, 그럼 즐겁거든.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남 한번 욕하고 돌아서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처음 욕할 때는 시원했는데, 두고두고 막 몇 년을 후회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래, 니와 그라노, 니와 그라노. 강대하기가 벗겨갖고 끄덕게 허운 것 같아가지고, 그,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더욱 정장식하지, 하나와 전체, 또 찰나와 영원, 그 모든 중생들도 그렇게 수행하도록 이끄는 것이 이 원력입니다. 진미래자하여 일체 급수의 무유휴식이라. 오는 세월이 다 끝나도록 쉬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수행해야 마음을 잘하는가 하는 배웠어요. 각가지로 또 근본 바탕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온갖 방편으로, 예, 온갖 방편으로 또 하나는 작용을 잘 써가지고 마음이 점점 자라게. 가지가지로 근본 바탕에 의지해서 그 업을 잘 써가지고 가지가지 방편으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큰 대원을 바라되 원컨대 일체 중생계에서 유생무색과 유상무상과 비유상, 비무상이라. 일체 중생계는 아주 거칠고 미세한 차별을 여기 해놨어요. 중생계. 모양이 있는 것은, 몸띠가 있는 것은 거칠고 몸띠가 없는 것은 미세한 거예요. 곱은 거예요.

정말 진심은 곱거든. 안 보이거든. 그 진심을 뭐라 합니까? 무명무상 절일체 염도영궁 무념체. 잡념이 없는 게 진심이거든요. 예? 아, 무주무생 있잖아요. 그죠? 불생불멸이 진심이거든. 본체거든. 불구부정 부정불가. 허공 같은 거. 허공보다 더 깊은 거. 허공보다 더 적막한 거. 이렇게 뭐 현학적으로 느껴져요. 어떤 선생님 현학적이라는데. 그걸 못 느껴서 그래. 허공이 더 꺼질 게 없지만, 이거보다 더 꺼져버렸다 해야 이제, 아, 이래서 뭐라 합니까? 네, 그죠? 불생불멸이 진심이거든, 본체거든. 불구부정, 부정불가. 허공 같은 거. 허공보다 더 깊은 거. 허공보다 더 적막한 거. 이렇게 뭐 현학적으로 느껴져요. 어떤 선생님 현학적이라는데. 그걸 못 느껴서 그래. 허공이 더 꺼질 게 없지만, 이거보다 더 꺼져버렸다 해야 이제, 아, 이래서 뭐라 합니까? 본래 없다.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인데, 진공인데, 어떻게 이것이 다 있는 거고? 생사 열반이 상공하라. 이 자리에 같이 있구나.

놓아본다. 이히 묘락지라. 이히 묘락지 다음에 이제 모든 걸 흐뭇텅텅하게 이제 새끼 선정삼지 다 놓아버리면은 산염 청정지라 하거든.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하면 더 미세하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막 올라가서 구상 차제가 쭉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버 육치와 육치에는 지옥, 아기, 축생은 괴로워요. 고통도 있고 천상은 또 즐거워요. 고락의 차별도 있고 일생 생체라 일체 모든 태어난 업의 차별도 있고 명색 소섭이라 존재의 그런 모습이에요. 명색, 명은 물질적인 거, 이름적인 거는 정신적인 거, 명만 있는 거. 마이크라면 이름인데 마이크가 요거는 색이고 마이크는 명이 되죠. 예를 들어 컵이라면 컵이라면 명인데 그죠? 요거는 물질이죠. 색이죠. 예. 이해가셨어요? 예. 명색이라. 명색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줄기세포 조금 돼요. 명색이 되면 나중에 쭉 옆에 이제 자기 소인별로 갈라지고 명색연육입이 되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명색은 이렇게 반죽을 해놓은 것 같다라면 반죽에서 아가 태아가 이만큼 생겨졌다라면 나중에 손발 눈, 코, 입기가 쭉 49일 만에 벌어져 버리잖아요. 예? 손톱, 발톱이 생겨나거든. 예, 몸속에서 49일 지나면 이제 눈, 코, 입기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기에 비비해가지고 욕하고 눈꼴 사납나 귀가 어둡나 코가 막힌나 이렇게 이제 막 시비한다 이게. 자 그것인 이와 같은 등류로 그 중생을 다 얘기했습니다. 악에 교화내고 모두 교화해야 모두 다 불법에 들어가게 한다. 모두 그런 범부 일체 중생들.

생각을 깨친 사람은 2법 개 정도에서 이치를 알아서 4법 개를 원활하게 이제 2법 개를 정도로 알고 살아가고, 능통하게 사는 보살들은 이사무예 사사 종국에는 사사 무예 법계를 간다 이 말입니다. 한계의 목적지는 어디냐? 마지막 고린 지점은 사사 무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사 무예. 그 볼펜 한 자루가 요 하나가 미국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 세밀하게 들어보면 요 코팅하는 것까지 잉크까지 해가지고 누구 건지도 모른대. 중간에 배달했는 사람까지도. 예? 여기 하나 오기까지 한 1000명도 넘을 거예요. 이 볼펜 심 하나 만드는 것까지. 볼 포인트까지 만드는 것까지. 이 볼펜 심 만든 사람하고 이 볼 포인트 만든 사람하고 서로 알까요? 몰라, 서로. 또 어느 기계인지도 몰라. 네. 참, 이 한계를 모르는 게 이미 우리 세상에 다 펼쳐져가 있고, 그걸 옛날 분들

지는 거. 예? 생각이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안 보이거든. 우리가 이제 미얀마 가면 별이 굉장히 많은데 성지순례 가보면 요즘 우리는 별을 보면 별이 몇 개 없잖아요. 빛에 가려서 별이 안 보이는 거라. 지 아는 얄팍한 지식 때문에 진리가 안 보이는 거야. 지식을 놓으면 놓을수록 이치를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지식은 색깔처럼 나중에 안 불러도 다 달라붙게 되겠어요. 어떻게 달라붙느냐. 테레비 이렇게 보다가 영화 보다가 이렇게 스치는 대화 한 구절이나 나뭇잎을 이렇게 보다가 나무 잎사귀 하나 이렇게 보는 구절이나 꽃을 보다가 꽃이 하나 둘 떨어지는 걸 피는 모습이나 그 원리가 흐름이 쭉 있거든요. 굵고 뜨겁고 그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제가 수박을 딱 먹으면 아 이건 항토밭 수박이네. 이건 항토밭에 난 무네. 이 모래밭에 난 수박이네. 알 수 있잖아요. 모래 냄새 나거든. 항토 냄새 나고. 어떤 걸 잘 아느냐. 맛있는 걸 잘 안다 또. 맛없는 건 더 잘 알고. 예? 맛없고 있고 문제가 아니고 음식을 하나 딱 먹으면 대부분 한 10가지 맛을 느껴야 되고 수박 하나에서도. 사과를 하나 먹어도 한 7, 8가지 맛은 다 느껴. 어떤 건 딱 단세포, 아메바다 이거. 시다, 달다, 끝이다. 어느 정도 달다, 어느 정도 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정확하게 이제 자꾸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거 알아지면 감탄스럽잖아요. 그 우리가 몇 가지 색 보겠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천만에.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바깥의 자외선, 바깥의 적외선까지 또 있다는 걸 알아버리면 그거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듯이 이게 뜻도 육안으로 보는 지식이 너머에 또 지식을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적강이라 그러고 적음이라 그러고 고요의 소리, 고요의 지혜 이러잖아요. 대적강전. 그게 진짜 큰 광명이죠. 눈에 보이는 뭐 오색 광명이 무슨 광명이겠어요? 예? 그거는 많이 낮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굴절된 광명이라. 소리도 마찬가지. 강대하기가 벗겨와 같고 구경이 여호와와 같으면 미래제가 다하도록 일체 급수에 휴식이 없느니라. 그 모양을 파악하고 의미를 깨뚫고 같은 현상이 절대로 없다. 이게 무량한상이에요. 예? 다양한 현상 구조를 아는 것은 모양을 잘 파악해야 돼. 그 책상도 저렇게 길게 놔야 될지 좁게 놔야 될 것이 이게 방 배치를 길게 해야 될지 좁게 해야 돼, 낮게 해야 돼, 높게 해야 돼. 이 모양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이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양을 잘 알아서 모양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그 배후에는 참된 이치가 있는 거라. 이 모양을 프로그래밍 되가 이가 있다니까. 절대 눈으로 보고 싶어도 컴파일링 돼가지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 예? 컴퓨터 모니터가 나타나지만 모니터 뒤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이거. 모니터로 나타나면 스크린 폰트가 있을 것이고, 프린트 하면 프린트는 프린트 폰트가 있잖아요. 자판기 폰트하고, 여기 서재가 있는 거, 스크린에 나오는 폰트하고, 프린팅 되어 나온 폰트가 다 달라요. 중간에. 답답해요. 그 모양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깨뚫어버려야 돼. 이치를 깨뚫어버려야 돼. 이치를 깨뚫고 나면은 매일 눈이 내리고 매일 비가 오고 매일 교향곡이 연주가 되고 네, 무량한 차별상을 둘이 이어야 돼. 이 꽃을 봐도 아름답고 저 꽃이 꽃 아닌 것이 세상에 없다. 호치 갈래면은 총시하라. 좋게 보면 전부 꽃이고 모두 부처고 약장 재금면 무비처라. 내가 눈꽃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부처님도 중생이다 이거. 예? 약장 재가면 다 풀이고 잡초고 좋게 보면 전부 꽃 같은 부처님이고 같은 현상은 또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과 나타난 현상과 실상에 대해서 현상을 사판이라 그러고 실상을 이판이라 그래요. 예? 진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진공명의를 그러니까 두레박에 우리 저번에 미소를 긷는 두레박이라 했지만 두레박을 기르면서 두레박과 우물과 달빛과 이 달이 이제 두레박에 물에 떠오느냐 안 떠오느냐 그렇게 달빛에서 독서를 하면서 그렇고 특히 중요한 건 우리 환경 배울 때 사람과 사람이 이와 사가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참 귀하죠. 그것을 이와 사가 사람과 사람이 제대로 만나는 것을 조화롭게 만난다잖아요. 조화. 화목이라 하라고 화합이라 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2, 3, 6년
무분별인데 사람과 사람이 만

0: 만났는데 어때? 만났다면 저거는 앵겨부터 싸운대. 이건 사람과 사람이 만난 게 아니지. 축생과 축생이 꿀따고 나한테 들이받아본다, 이거. 자, 오늘은 뭐 별 재미는 없었지만 여섯 번째 대원까지 했어요. 열 번째까지 하려다가 설명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아놓으면은 또 해달라 하고 하면은 줄아라 그러고. 자, 이제 여름철에 장마철에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한강 볼 수 있는 게 정말 다행이잖아요. 예? 그리고 한강 볼 수 있는 게 다행이고 또 이런 문수 서는 해상을 또 마련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어른 선생님들처럼 우리 어른 선생님처럼 이렇게 계속 옆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에요. 좀 아프고 힘들고 하시더라도 특히나 이제 연세 좀 드셔도 와요. 늙은 생강이 맵거든. 생강은 어디서 납니까? 오솔길. 생각난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1: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0: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0: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타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타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노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 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타르타가

19에 이어지는 시다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잃은 것밖에 없다. 궁극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경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처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붓다다 라고 스스로 붓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붓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붓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어린 대화와 서사로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붓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초 천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 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초 천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 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다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와 데바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는데요. 6회 11분에서 데바다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어린 시다르타가 명상에 잠겼다가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치아스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다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 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붓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유하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있는 붓다의 몸 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붓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붓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붓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은 붓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붓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과 고행,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의 깨달음,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부다를 바라보면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산 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주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주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0: 여기 마을 축제가 열리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전통시장에 가면 상인들의 안부부터 묻는 이가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솥을 넉넉히 끓여 사람들과 밥상을 나누는 사람. 이 동네 토박이인가 싶을 만큼 정겨운 모습이지만 사실 스님의 고향은 한국이 아닙니다.
1: 아유보완, 저는 길산사 주지사를 맡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온 면선입니다.
0: 광주특별시 광산구 도심 속에 자리한 작은 사찰 길상사. 스리랑카에서 온 명선 스님이 주지로 있는 곳인데요. 스님이 이곳

0: 어울림 축제가 열렸습니다.
1: 이 행사는 지역 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세계 문화 체험하수도 있고 이제 외국인과 선주민의 또 가까워지는 함께하는 그런 문화 체험 행사입니다.
0: 행사장 곳곳에는 세계 각국의 전통 공연과 다양한 먹을거리 그리고 문화 체험이 펼쳐졌는데요. 축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사람들을 맞이하는 명선수님. 모두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분주하게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2: 다 준비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3: 다 됐어요.
2: 아니 안 돼요.
3: 팝포트 케어만 받게요.
4: 안 되셔요.
2: 케어만?
3: 케어만 우리 선생님 팝포트 케어만 받으세요.
5: 좀 찍어주시죠.

0: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 한국 음식.
1: 이거 먹고 싶어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만들지 몰라서 먹고 싶었는데 만들지 몰라서. 근데 여기 왔으니까 이거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했어요.
2: 스님에게 포교와 수행은 법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순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축제의 열기는 무대 위로 이어졌는데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이 서툰 발음으로나마 한국 노래를 부르고 전통 춤을 추며 각자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봅니다.

0: 늦은 밤 축제를 마치고 다시 수행자의 자리로 돌아온 스님. 이곳 길상사는 국적도 언어도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열린 사찰인데요. 특히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에게 스님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1: 라울 함드루 기안니 랑카에 기나 브레

0: 작은 절이라 살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데 이럴 땐 조계종에서 배운 사찰 음식 솜씨가 빛을 발합니다.
1: 뭐 먹어야겠네. 비싼데? 왜 그런 거 같아?
0: 그런데 심각한 표정으로 한동안 통화를 하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1: 우리 근로자분인데 그 직장에서 나와서 이제 일자리 없어가지고 지금 일자리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센터 갔다가 일자리 찾으러 갔는데 일이 없으니까 이분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 등록하고 일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여러 상황이 있어요. 지금 이 노동법 그다음에 막 출입법 뭐 이런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거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나한테.

0: 스리랑카 사람들이 즐겨 먹는 렌틸콩과 각종 향신료 등 쉼터에 머무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식재료를 하나하나 챙기는데요. 낯선 타향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스님은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스레 마음을 씁니다. 두둑해진 장바구니를 들고 도착종 향신료 등 쉼터에 머무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식재료를 하나하나 챙기는데요. 낯선 타향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스님은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스레 마음을 씁니다. 두둑해진 장바구니를 들고 도착한 곳은 전화를 걸어온 근로자가 머무는 곳인데요. 명선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도제 스님께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입니다.
1: 여기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오갈 데가 없게 되면 그런 분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0: 이곳은 다른 직장을 찾는 외국인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안식처이자 타지 생활에 고민을 나누는 상담소이기도 한데요. 아까 전화를 걸어온 근로자와 마주앉은 스님. 그의 표정엔 못다한 사정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이분은 페다그 바다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해요. 근데 한 달에 월급이 209만 원 줘야 되는데 그 209만 원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월급 안 주면 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이제 노동청 가서 신고했더니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월급에서 빼고 그 입금했는데 그런 입금 내역서 까지 보여줬는데도 그때 노동청에서 이제 사장님 전화해가지고 이분이 일 안 했기 때문에 그 일할 만큼만 입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은 일한 거 다 일기를 적어놨고 그 내용까지 보여줬는데도 노동청에서는 이제 또 금고까지 그래요. 이제 바다 가서 일하는데 사진 찍고 뭐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계약서 들어 월급이라도 줘야 되는데 또 금고까지 주라고 하니까 이제 억울한 거예요, 이제.

0: 남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오늘처럼 내일도 자신을 찾는 이들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꽃보다 출가 시즌2 스리랑카 주지 명선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 스리랑카 신도의 아기를 위한 특별한 축복 기도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돕는 한국어 수업과 명선 스님을 한국 수행자의 길로 이끈 은사 스님과의 만남까지.
1: 아이고, 이렇게 많아요, 이게.
0: 명선 스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펼쳐집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아,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다 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부산선언이 협력과 사람 중심의 보존을 새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수행과 사찰음식 등 한국 불교 문화유산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찰음식 명장 1호인 선제스님이 사찰음식에 참된 가치를 전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15년 만에 신간을 집필한 스님은 대중들에게 사찰음식에 담긴 불교 정신이 무엇인지 전했습니다. 한마음선언 대행선연구원이 이웃 종교와 마음 공부를 주제로 계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 등 4대 종교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수행법과 명성을 나눴습니다. 티베트 활동가 분신 이후 자유를 향한 목소리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치를 주장해온 달라이라마의 중도 노선과 독립이 필요하단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채택된 부산선언은 협력과 사람 중심의 세계유산 보전을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했는데요. 수행과 의례, 사찰음식 등 살아있는 전통을 이어온 한국 불교 문화유산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1: 전 세계 문화 자연유산의 보존과 미래를 논의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 위원회는 협력과 공동체 중심의 유산 관리와 기후위기 대응을 담은 부산선언을 채택하며 막을 올렸습니다. 유네스코는 이제 유산 자체를 넘어 이를 지켜온 사람과 공동체까지 함께 보존하는 방향으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통 수행과 의례를 이어온 한국불교 문화유산은 대표적인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0: important in term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1: 유네스코는 또 세계유산의 진정한 의미가 단순히 목록 등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않는 문화유산이라도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호의식을 확산하는 것 역시 세계유산협약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선보일 사찰 음식과 선명상, 수륙제 역시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를 각인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확산하는 것 역시 세계유산협약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선보일 사찰 음식과 선명상, 수륙제 역시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를 각인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2: So it is changing a mentality of not only visitors but also societies how we can overprotect any cultural site.
1: 정부도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한국 불교 문화유산의 세계적 가치를 적극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종교를 넘어 깊은 철학과 정신문화까지 담고 있는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겁니다.
3: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런 국가유산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사찰 음식은 음식뿐만 아니라 명상까지 들어가는 철학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선보인 것입니다.
1: 196개 협약국 가운데 160개국이 참여하며 역대 최고 참석률을 기록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사람들의 삶과 함께 이어지는 한국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인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뜻깊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태고종 영산제가 전 세계인들이 모인 부산 백스코에서 펼쳐졌습니다. 태고종 영산제 보존회는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 특설무대에서 영산제 시연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시연에서 영산제 보존회 스님들이 법고무와 바라춤, 취타 등 화려한 전통작법을 펼쳐 관람객들의 찬사를 끌어냈습니다. 한편 영산제가 봉행된 대한민국관은 태고종 영산제 보존회 체험 부스도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영산제 의미와 유래뿐만 아니라 의례복 전시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한중일 삼국 불교의 오랜 유대를 확인하는 불교 우호 교류 회의가 오는 10월 20일부터 사흘간 경주에서 열립니다.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는 어제 개최한 이사회에서 제26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회의 한국 대회 일정에 따른 연설자 선정과 예산안 배정을 마쳤습니다. 세계평화기원법회는 경주 불국사 특설무대에서 국제학술강연회를 비롯한 공동선언문 발표는 경주시내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종단협은 또 한국불교 지도자 해외 성지 순례를 오는 11월 말 4박 5일간 라오스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임기 만료를 앞둔 사무총장 진호 스님의 후임 선출을 위해 신임 사무총장 입후보 접수를 거쳐 오는 12월 이사회에서 최종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덕승총림 수덕사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어제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국 교구 본사 가운데 가장 먼저 기금을 전달한 수덕사에 감사를 못했다며 말사에도 홍보에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39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5일 회기로 개회합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어제 예정된 연석회의를 성원이 되지 않아 간담회로 전환하고 회기와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은 지난달 23일 성원이 부족해 개회 당일 폐회했던 238회 임시회와 달리 239회 임시회는 늦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3일 동안 문을 열어놓을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성원이 부족할 경우 종책 모임과 논의해 폐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9회 임시회는 234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사찰법 개정안과 236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선거법 개정안, 종무보고, 종책 질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백중 지장 기도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 육제법사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해 참 나를 찾으며 선망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석을 진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전쟁은 모두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널리 전파돼 모든 중생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비로소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인 정토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0: 그분 요즘 사찰 음식 명장 1호인 선재 스님이 사찰 음식에 참된 가치를 전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15년 만에 신간 나를 살리는 음식들을 집필한 스님은 대중과 만나 사찰 음식에 담긴 불교 정신이 무엇인지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배수열 기자입니다.
1: 사찰 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이 무대에 오르자 스님을 보러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가 쉼없이 쏟아집니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열린 선재 스님의 신간 나를 살리는 음식들 북토크 현장. 스님은 대중이 방송으로 접한 사찰 음식을 누구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참된 의미를 곱씹을 수 있게 돕기 위해 15년 만에 책을 펴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2: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 말씀, 그리고 그런 생명들은 곧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생명들이 나를 살려 수 있고, 부처님의 음식이 약이라고 했는데 내가 먹는 음식이 약인지.
1: 책에선 오색 간장 비빔밥과 당근 국수 등 38가지의 사찰 음식 레시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 내용은 레시피보다 선재 스님이 살아온 수행자로서의 삶과 사찰 음식을 연구하며 깨달은 불교 정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양을 짓는 일이 어떤 의미이고 채소를 씻으며 마음의 평화를 연습한 이야기들은 사찰 음식이라는 겉모습에 매몰된 대중에게 또 하나의 울림을 전합니다.
2: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땅도 물도 햇빛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건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내가 돈 주고 샀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음식이 어디서 또 왔느냐는 거죠.
1: 북토크에선 선재 스님과 독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기본 양념 사용법을 배우고 싶다는 한 독자의 질문에 선재 스님은 양념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직 음식 맛을 강조하기 위한 양념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위한 약이 되게끔 양념이 사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2: 여기 많은 건 된장에다 부치고, 냉한 것은 고추장에다 부치고, 간장에다가 고춧가루 된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1: 간경화라는 죽음의 문턱을 극복할 수 있게 한 사찰 음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고 싶다는 굳은 원력을 세운 선재 스님. 한 사람의 삶을 바꾼 음식 이야기를 담은 책, 나를 살리는 음식들은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요리책을 넘어 현대인을 위한 수행 지침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3: 먹는 거예요.
1: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조계총림 송광사가 어제 도연당 법흥대종사 일주기를 맞아 경내 사자루에서 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법흥대종사 추모달에는 조계총림 방장 현묵대종사 헌양과 대중삼배 추모 입정, 헌화하기 위해 송광사 주지 무자스님과 선원, 유런, 강원, 본말사 대중 모두 동참해준 데 고마움을 느낀다며 생전 가르침을 따라 부지런히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31년 충북 괴산 출신의 법흥대종사는 효봉스님을 은사로, 1959년 동화사에서 삼위계를 수지하고 통도사 극락선원, 표충사 내원암, 망월사 상원사 등에서 수행 정진했으며 송광사 주지와 478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참선재단의 참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제주 원명선원에서 입제식을 시작으로 7박 8일의 일정으로 시작한 참사람의 향기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4명의 일반인이 참가했습니다. 참선재단 이사장 금광스님과 선원장 혜호스님 지도로 참선과 묵언, 화두와 마음 집중 수행으로 진행되는 참사람의 향기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하는 체계적 수행을 배우게 됩니다. 이사장 금강스님은 수행에 마음을 낸 지금 이 순간이 귀한 시작이라며 흔들림 없이 정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 공부를 주제로 서로의 수행법과 영성을 나누는 공감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4: 종교의 벽을 허물고 오직 인간 내면에 던지는 위색적인 현장. 한마음 선원 대행선연구원이 주최한 제27회 계절 발표회에서 4대 종교인들은 마음 공부라는 하나의 주제로

0: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스님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인들이 함께한 만큼 주최측의 감회도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정말 종교는 하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2: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 불교가 한자리에 모인 거는 우리 스님 이래로 한두 분 따로따로는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지 않습니까? 이웃 종교와 마음 공부 참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0: 큰 기대 속에 문을 연 발표회는 세계 최초의 4대 종교 성직자 중창단인 만남 중창단 멤버들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열기를 더했습니다. 불교 부문 발제자를 맡은

0: 나와 세계가 갈라지기 전인 둘이 아닌 자리로 돌아가는 연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불교 지관 수행은요 다 있어요. 참선, 염불, 사경, 절, 보는 나, 보이는 대상이 갈라지기 이전 단계로 가자. 그 단계가 그냥 한 마음 단계 원래.
0: 개신교 김진 목사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세계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살아있는 마음 공부를, 원불교 박세홍 교무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멈추고 자성을 밝히는 무시선법을 제시했습니다. 천주교 하성용 신부는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 머물며

0: 참된 가치를 친숙하게 전한 뜻깊은 마당이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서울 경기남 불교합창단 연합회가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열고 찬불가를 통한 전법과 불교 음악 발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연합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기념식에서 경북대 실용음악과 교수인 유수응 작곡가에게 불교음악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유 작곡가는 2011년 조계종 위촉곡 해탈을 작곡하고 2015년 찬불가 앨범 천년의 향기 프로듀싱을 맡는 등 창작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연합회 지도법사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스님은 찬불가는 법당을 넘어 사람들의 가슴에 연꽃수응 작곡가에게 불교음악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유 작곡가는 2011년 조계종 위촉곡 해탈을 작곡하고 2015년 찬불가 앨범 천년의 향기 프로듀싱을 맡는 등 창작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연합회 지도법사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스님은 찬불가는 법당을 넘어 사람들의 가슴에 연꽃을 피우는 포교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조영숙 연합회장은 역대 선배와 단장님들의 열정 덕분에 오늘이 있다며 앞으로도 찬불가 보급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분신한 티베트 활동가 고 롭가랑젠 씨의 죽음 이후 티베트인들의 자유를 향한 목소리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종교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자치를 주장해온 달라이라마의 중도 노선과 이젠 독립이 필요하단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자물쇠로 몸을 묶은 티베트 청년들이 뉴욕 한복판에서 자유를 외칩니다.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인 활동가 고 롭가랑젠 씨가 중국의 민족 단결법에 항거하며 분신하자 분노한 티베트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중국의 종교와 문화 탄압을 멈추고 티베트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0: 있습니다. 지난 1일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시행되면서 평화적인 자치만으로는 티베트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타협 없는 독립만이 티베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입니다.
1: 중국에서는 계속 문화말사, 종교말사, 민족말사를 통해서 티베트라는 그 이름까지도 없애는 행동으로 시작했었거든요. 4년 전에 티베트라는 그 단어까지 없애는 방법으로.
0: 고 롭가랑젠의 분신으로 다시 불붙은 티베트의 외침. 공존과 독립 사이에서 티베트 불교의 미래를 향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아픔을 중생과 함께하는 마하의료회가 지난 18일 김제 망해사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펼쳤습니다. 마하의료회는 주지 우림 스님, 김정순 회장, 강설미 부산대병원 전문의, 최보선 김제시 의원 등이 동참한 가운데 진봉면 지역 주민들에게 자비의 인수를 전했습니다. 우림 스님은 마하의료회 의료 봉사는 대의왕이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사라며 중생의 아픈 곳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와 나눔의 실천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불교계 대표 의료봉사단체인 마하의료회는 2007년 창립 후 캄보디아, 미얀마 등 해외와 국제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일, 이번 세계유산위원회가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7월 21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타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캐논일전 두 번째 시간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2: 바람 불면
3: 지금부터는 길러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3: 이것도 네 번째로만.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흙과 불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오칠의 시간 속에서 불교의 수행은 예술이 되고 예술은 다시 살아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경기도 박물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해서 불교의 선수행과 현대미술의 경계를 허문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의 대규모 특별전 성파선의 성파 스님의 예술 세계를 선보였습니다.

0: 네.
1: 완전히 그 무아지경이다. 내가 없다. 그래서 무아다. 그러면 그 결국은 내가 없다는 것은 내가 물이 됐다는 얘기고,
0: 네.
1: 물과 아어의 대화가 우리가 예술이고 언어인데,
0: 네.
1: 내가 없으니까 내가 물이 됐다.
0: 네.
1: 성파 작가는
0: 네.
1: 내가 오치를 할때
0: 네.
1: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0: 그러시죠.
1: 너무너무 즐겁다. 이건 말 그대로 극락이다.
0: 정말
1: 내
0: 무념무상이고,
1: 무념무상이죠. 그래서 내가 없다. 내가 오치 됐다. 그러니까 오치 내고 내가 오치다. 결국은 네가 내다. 물 아무너무 즐겁다. 이건 말 그대로 극락이다.
0: 정말
1: 내
0: 무념무상이고,
1: 무념무상이죠. 그래서 내가 없다. 내가 오치 됐다. 그러니까 오치 내고 내가

0: 1년여 이상의 공을 들인 전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 경기도 박물관 개관 30주년 특별전으로 네. 성파선예를 선택하신 네. 왜냐하면 30주년 특별전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거 뭐 무수한 후보들이 네, 있지 예. 않았을까 싶은데 예, 예. 특별하게 선택
1: 전당에서 네. 성파선예 코스모스전 그 개막 때 김동연 그 당시 경기도 지사님께서 네. 이제 축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훌륭한 것이야말로 우리 경기도 박물관에서 네. 바로 이어서 전시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적석에서 제안을 하시고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박수치고 네. 근데 또 종정스님도 흔쾌히 또 네. 허락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정말 30주년을 맞이해서 경기도 박물관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0: 네.
1: 이 역사, 결국 우리가 역사가 현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박물관이 진짜 가야 될 길은 이 역사가 네. 현대가 되는 이것을 보여주고 다시 이게 경기도 박물관 앞으로 30년, 50년, 네. 100년의 미래가 뭔지를 이걸로 보여주자. 성파선예야말로 정말 깊은 이 우리 역사 전통, 꽃이라고 네. 하는 이것을
0: 네.
1: 그냥 합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현대 미술로
0: 네.
1: 그 육전은 꽃 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용광로처럼 녹여내서 혼일시켜낸
0: 네.
1: 이런 세계가 성파선예다. 이래서 네. 경기도 박물관 30년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0: 네.
1: 이것으로 제시를 하자.
0: 네.
1: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또 지난 그 예술의 전당 전시가 네. 또 2년이 되었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네. 김동연 지사님이 이제 임기는 끝나셨지만
1: 네.
0: 그 약속을
1: 네.
0: 또 지켜내셨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네.

0: 환경이 바뀌는 거죠.
1: 네.
0: 예, 그때마다 그 하늘을 나는 이 오칠 염색 아마 통도사에서 했을 때한 40m가 됩니다. 그
1: 40m.
0: 오칠의 그 아주 희황찬란한 그런
1: 네.
0: 색이 푸른 하늘에
1: 네.
0: 펄럭펄럭펄럭 할 때,
1: 네.
0: 그거는

0: 다시 물속에 들어오는
1: 네.
0: 이런 그 어떤 파천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1: 네.
0: 또 하나는 그게 우리가 그 물속의 달그 수월을 얘기하잖아요.
1: 네.
0: 실상과 또뭐
1: 네.
0: 가상
1: 물속에 비친
0: 그래서
1: 달처럼. 네.
0: 청강케
1: 그렇죠.
0: 각성하게 하니까
1: 네.
0: 너무 쉽고 아주 통쾌한 그런
1: 네.
0: 작품입니다. 예.
1: 그러셨군요. 단순한

0: 이제는 필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이제 뭐 이제 미국 전시, 해외 전시도 계속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지금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네, 그런 이제 과정이고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완전히 그 혼일이 되는 그냥 플러스 하는 게 아니라 곱해서 완전히 하나가 돼요. 새로운 세계가 나온 거 이것이 저는 송파선의 가 앞으로의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이제 이 시대에 한국 미술계 한 획을 긋고 계시는 중이시죠. 네. 통도사 서운함에 그 성파선예관이 개관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우리 종정예야의 선예를 보다 입체적으로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0: 이미 5월 15일 날 개관은 됐습니다.
1: 아, 개관은 됐는데 되었군요.
0: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송파선예관이 그 공간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그 통도사 그 산기술 역지산 산기술계 멀리서 그냥 보면 저기 미술관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아담하게 그 산기술의 반지하처럼 그 있고 위로 보면 그냥 그 풀 나무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을 들어가 보면은 송파 선예의 궤적들이 그러니까 입산하기 전에 이 10대 그 육아 시절에 그 시문을 쓴 그런 육필 원고부터 또 처음에 40대에 사경하고 염색하고 또 중국에 가서 이 산수화 그 공부하고 또 전시한 그런 작품들 도자 칠해 도자 또 민화 그리고 지금 뭐 그 한참 진행 중인 이런 칠해 칠화 뭐 이런 거까지 다 총망라돼서 지금 그 정리가 아카이빙 되고 있는 중입니다.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것이 앞으로 100년, 1000년 후에 오늘을 얘기하는 그 타임캡슐

0: 모이시기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이라면 성과선에는 네. 초월과 직관은 세계, 네. 수행의 결정체가 이 작품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그래서 모이시에서 모이시기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이라면 성과선에는 네. 초월과 직관은 세계, 네. 수행의 결정체가 이 작품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대비적으로 보고 그러면 현대미술이 어디로 갈 건가까지도 충분히 네. 논의되는 그런 자리가 그렇군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1: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문화, K-컬처라고 네. 이제 표현되는데 아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성파선희의 작품들이 K-컬처 네. 3.0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네. 관장님은 생각하신다죠?
0: 저는 어떻습니까? 네. 진짜로 때가 왔다. 네. 우리가 BTS가 지구가 좁도록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린 건 사실이고 네. 지금도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 깊이를 좀 네. 그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깊이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조선시대도 못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성파선의 경우는 예,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게 종교 이전에 우리 생활이고 문화고 우리 생각 자체인데 네. 이것을 정말 천년, 2000년 깊은 곳으로까지 시출을 해서 지금 네. 길을 올려서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K-컬처의 어떤 본 모습,

0: 그 이런 작품, 작가 세계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렇게 평생 그 축적한 그 내공, 그리고 정신력, 이것이 야말로, 이는 저는 뭐 시작이, 종정 스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이미 완성이고 끝없이 계속 나아가는 그런 거다 봅니다.
1: 관장님께서도 21세기 큐레이터고 관장님이시고 또 예술인이시고 예술을 바라보는 또 냉철한 안목을 갖고 계시고 그러신데 우리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도 21세기 이 문화의 시대에 문화적인 종정 예하를 우리가 모셨고 우리가 조선 시대의 종정을 모신 게 아니잖아요.
0: 그럼요.
1: 고려 시대 종정이 아니고 21세기 종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걸맞는 그런 우리 종정 예하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

0: 25주년인 또 내년이지
1: 네.
0: 않습니까? 그래서 양주 8개하고 추사 김정희 또그 28년은 정말 불교계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1: 네.
0: 실상사
1: 네.
0: 1200주년입니다. 그때
1: 네.
0: 그래서 문자 반야전
1: 네.
0: 그 프로젝터로 지금 준비를
1: 아,
0: 뭐
1: 그러시군요.
0: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기관의 관장으로서 이제 계시면서 30여 년 동안 쌓아온 이 불교를, 아니, 불교가 아니라 이 작품을 해석하고 또 작가들을 이해하는 이것이 축적되어 왔잖아요. 그랬다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관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인데, 기관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로 지금부터 최고의 큐레이터가 만들어내는 전시를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전시를 보여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장님, 앞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이 쭉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건강하시고, 네, 앞으로 좋은 전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좋은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이고.
1: 오늘 이렇게 BTN 불교 TV 지대방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전통을 지켜 미래를 밝히는 성파쌤의 여정이 마침내 세계를 향해 가장 보편적인 예술의 언어로 울려 퍼집니다. 성파선회가 다가오는 11월 하버드 땅에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일으킬 푸른 파도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제가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권용대 불자님, 박재국, 이정화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붓다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따뜻한 부처님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서울대학교 중호중문학과에서 동양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동양고전학자 김월애입니다.
1: 네, 교수님 기다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공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 오늘은 제가 또 이제 맹자를 소개하면서 이제 시작을 알렸는데 맹자 참 복잡한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0: 예, 맞습니다.
1: 그런
0: 예.
1: 맹자를 통해서 우린 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0: 여러 가지 가능한데요. 오늘은 제가 즐거움이라는 화두를 갖고 나왔습니다.
1: 즐거움이요?
0: 예.
1: 맹자는 꽤 복잡한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뭐 인내하는 법, 고통을 극복하는 법이 아니라 즐거움이란 말씀이시죠, 교수님?
0: 네, 그렇죠.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인내, 고통 극복 그런 것도 내면에 즐거움이 있어야지 가능해지거든요.
1: 아,

0: 드라마인데 그 안에 보면요. 이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한 열정적인 학부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맹자 이야기하면서 맹자 어머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1: 아, 그럼요.
0: 네. 이런 교육열이 뜨거운 이 시대를 맹자 또는 맹자의 어머니가 보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으세요?
1: 틀림없이 이 얘기는 할 겁니다. 주체적으로 극복해라.
0: 아, 주체적으로 극복해라. 예.
1: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뭐 흔히 말하는 극도의 경쟁 사회 속 같은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이런 얘기는 반드시 했을 것 같습니다.
0: 사실 이 맹모 삼천지교 이 세 번의 이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정적인 어머니 밑에 있었던 맹자는

0: 그러면서 이제 시대를 초월하는 학자가 됐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지 교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맹자의 즐거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강연 청해도 될까요?
1: 예.
0: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맹자는 이러한 극도로 혼란했던 시대에 공자의 고향인 곡부라는 곳보다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추우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추우나라 태승인데요. 맹자는 뭐로 유명하냐? 성선설이라고 들어보셨겠죠? 예,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요새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종족, 민족, 인종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태어날 때 선한 본성을 타고 태어난다. 라는 고하를 막론하고 요새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종족, 민족, 인종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태어날 때 선한 본성을 타고 태어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 이게 바로 성선설입니다. 이 성선설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맹자는 성선설을 발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발명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그러한 지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맹자이기도 한데요. 그 수많은 지적 발명품 중에서 이 성선설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역성혁명이라고요. 군주가 도덕적으로 온당하지 못하면 그 군주를 내쫓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이런 역성혁명론을 정립을 했던 그러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유학의 역사는 공자사후 약 2500여 년 동안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그러다가 서기 전 1세기 무렵에 공자의 학설, 사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학 혹은 유가라고 불리는 것이 유교라는 말로 재정립됩니다. 유교는 뭐냐면요, 그때 시절이 한 나라 시절인데요. 예, 이 한 나라 최고의 통치 이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학, 유가라고 할 때는 학문 혹은 뭐 학설, 사상, 이념 이런 쪽이 좀 강한 그러한 표현이고요. 유교 그러면은 그건 황제의 권위가 서려 있는, 황제가 정점에 놓여 있는, 황제의 가르침이라는 그런 의미가 덧대어져 있는 그러한 이 공자의 학설이나 사상 이념을 가리킵니다. 이 유교의 역사가 약 한 2000여 년 되는데요. 요게 딱 한 반 정도로, 그러니까 천년, 천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리학은요, 두 번째 유교의 천년의 주류 학문이었습니다. 이 바로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문명도 빚어냈다. 이렇게도 또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차원에서 맹자도 논어 버금가는 그런 한자권의 대표적인 문명 텍스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맹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성선설이니 뭐 역성혁명이니 이런 쪽에서 주로 다뤄져 왔습니다. 아,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맹자의 삶, 그러니까 맹자라는 개인의 삶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가라는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이 맹자라는 인물의 삶을 규정을 해보는 거기서부터 저의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맹자의 삶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의 강한 삶이었다. 강함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강한 사람의 강한 삶. 이 강함은 그럼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예, 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삶은, 그러니까 맹자라는 개인의 삶이요. 예, 그 개인의 삶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강한 마음에서 비롯한 강한 삶을 펼쳐낸 강한 이.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맹자의 삶을 보면요, 아주 떳떳하고 탓하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한자권의 불세출의 역사서가 서기 전 1세기 무렵에 나온 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맹자의 일대기가 최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맹자 순경 열전이라는 파트인데요. 여기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맹자가 이제 나름대로 학문을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마천의 증언 말고 맹자의 말이 담긴, 맹자의 학설이 담긴 맹자라는 책에서 어떤 근거를 길어낼 수가 있는가?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도덕입니다. 예, 도덕에 충실하고 투철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증언 말고 맹자의 말이 담긴, 맹자의 학설이 담긴 맹자라는 책에서 어떤 근거를 길어낼 수가 있는가?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도덕입니다. 예, 도덕에 충실하고 투철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맹자는 자기가 마흔이 됐을 때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심의 경지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항심이라고 해서요, 외부 조건이 어떻게 갖추어지던 그 외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나의 이 도덕을 지향하는 마음이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마음, 그거를 항상적인 마음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항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맹자는 자신이 항심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심이니 양심이니 진심이니, 이게 좀 이제 전문 용어여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맹자는 기본적으로 아까 성성설 말씀드렸죠, 선한 본성을 사람은 어디에 품고 있느냐,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본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태어날 때 길러서 선한 본성, 뭐라고 그랬죠? 도덕이 잘 발현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양심입니다. 길을 양자를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이 다 발현되도록 하는 것, 그게 다할진자를 써서 진심이라고 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도덕에 충실하고 투철한 삶을 적어도 40대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는 지속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요, 맹자는 삶의 근거를 하늘에 뒀습니다. 어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허황되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삶이 고달팠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나라마다 배척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맹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이 크게 쓸 사람은 항상 이런 어려움을 미리 준다, 먼저 준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단련시키고, 그렇게 단련된 사람을 하늘은 크게 쓴다라고 맹자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식의 얘기냐면요, 자기는 하늘의 관리를 받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천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늘의 작위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작위는 도덕을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덕을 수행하는 것, 도덕을 실천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작위를, 벼슬을 받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벼슬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천리, 천리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의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임금이 자기를 관리로 임용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하늘의 고용이 된 관리라는 겁니다. 왜? 도덕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덕의 원천은 하늘이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도덕을 내가 실천하는 존재니까 나는 하늘이 고용한 관리, 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군주, 인간인 인간 군주의 백성이기 전에 하늘의 백성이다. 그걸 천민이라고 합니다. 하늘천자에다 백성민자를 써서. 그러니까 맹자는 이렇게 자기 삶의 근거를 꼭 하늘에 둡니다. 하늘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마음에서 비롯된 강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자가 강한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강한 이로서 강한 삶을 펼쳐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그 강한 마음은 어떻게 해서 구비할 수가 있었는가, 갖출 수가 있었는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맹자라는 텍스트에서 길어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능력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맹자는 하늘의 본성을 도덕으로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맹자는 쳐다보면서 아, 저거는 도덕적인 것이야. 저거의 본질은 도덕이야. 예컨대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맹자는요. 예, 그러한 하늘의 본성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은 주의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러한 하늘의 본성이 태어나는 순간 그 마음에 들어와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세팅된다라고 그렇게 맹자는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실천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지속되는 그러한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을 실천해내는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 맹자는 이렇게 봤던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도덕을 실천해내는 힘, 그것에 대해서 공자는 용기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맹자는, 도덕을 꾸준히 실천.

맹자는 이거를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맹자라는 텍스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사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자신을 돌이켜보아 성실하면 즐거움 가운데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참 묘한 그러한 진술인데요. 이 만사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제가 좀 전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하늘의 본성. 근데 이 하늘은 도덕적인 하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늘의 도덕 본성이 사람의 마음에 타고 태어난다. 예, 맹자는 이렇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늘의 본성, 하늘의 본질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하늘이 만사 만물을 다 낳고 키워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안에 만사 만물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요. 결국 하늘이 품고 있는 만사 만물이 내 안에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 내 내면을 계속 성찰하면서 그렇게 타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내 안에 다 갖추어진 그 만사 만물을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발견해 가면서 그러면서 성실하면, 성실하면이라는 얘기는 도덕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갖추어져 있는 만사 만물을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그 하나하나 발현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성실하면 즐거움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선언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그러한 즐거움일 수 있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흔히 군자 삼락 혹은 뭐 다른 데서는 인생 삼락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맹자의 즐거움의 양상 중에 대표적인 그러한 즐거움입니다. 맹자는요, 세 가지 즐거움을 꼽으면서 왕 노릇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즐거움에 끼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이 세 가지는요, 아까 도덕 본성을 다 실현하는 즐거움, 이게 우리가 참 이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그 즐거움 실현한다라는 게 조금 멀리 느껴질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느끼셨다라고 한다면 맹자가 말한 이 세 가지 즐거움은 이건 현대사회에서 이 복잡다단한 이 사회에서 일상을 영위해 가면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즐거움은 뭐냐? 첫 번째는요,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요, 맹자가 절규를 하는데요.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구보보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이겁니다. 혹시 떠오르시는 식구 있습니까? 네. 혹시 윤동주님의 서시, 예,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예, 그 학계에서는 윤동주님의 서시의 원천 모티프를 맹자의 이 군자산악 중에 두 번째 즐거움에서 찾곤 합니다. 예, 참 이것도 힘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그러한 즐거움이고 유의미한 즐거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다? 재반, 여러 가지 관계가 교차하고 있는 존재다. 그걸 떠올리신다고 한다라면요. 요 두 번째, 군자삼락 중에서 두 번째 즐거움은 뭐냐면요.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윤리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아무런 판단도 못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부모, 가족이라는 그 윤리적인 관계 하에서 이 어린아이가 양육이 됩니다. 청소년기 마찬가지, 또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관계도 또 윤리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윤리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산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윤리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윤리적인 관계라는 차원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즐거운 일인가. 이게 이제 맹자가 얘기했던 예, 군자 삼락 중에 두 번째 즐거움의 양상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즐거움, 군자 삼락 중에 세 번째 즐거움은 뭐냐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 셋째 즐거움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나는 직업이 교사가 아닌데, 대학 교수가 아닌데, 학원 강사가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요거는 직접적으로 예, 그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그 맥락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란 존재 어떤 존재? 여러 가지 관계가 교차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 군자삼락의 세 번째 즐거움은 어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사유한다라는 것은 미래를 내 뜻대로 가능하나 내가 원하는 좋은 삶을 펼쳐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인간은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회를 일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의 좋은 삶과 내가 꿈꾸는 미래의 좋은 삶이 서로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예. 또 사회는요. 반드시 나보다 센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나보다 권력을 더 많이 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보다 힘이 더센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지혜가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보다 기술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로 내 뜻대로 미래의 삶을 펼쳐낸다라는 그 가능성은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뭐 미래, 내 뜻대로 사는 거 힘든데,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사라지는 대로 살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최소한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도하는 내 삶, 자기주도적인 삶을 펼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리듬대로 내가 삶을 가능해주는 내적 근거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즐거움이 있어야만 도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인내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이 즐거움이 있어야지 마음 근육,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예, 그 마음의 근육을 키워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적 근거로서의 즐거움이라는 이 화두는 예, 지금 21세기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월회 교수님과 함께 맹자가 전하는 세 가지 즐거움을 마주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떠올려 봤는데요. 이 복잡하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행복의 시간을 채워가며 삶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다락방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멋진 통찰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친족 간에 항상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 질투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안색은 항상 온화하고 따뜻하게 하라.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똑같으나 땀 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사업을 이룸에는 참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인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나무의 찐팬인 불자님들의 또 소중한 편지 함께 읽으면서 경청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불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부모님과 함께 성당에 다녔습니다. 남편을 만나 4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에 다닌 지 약 8개월 정도 된

스님,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저의 법문을 만난 게 큰 축복이라 하시니까 아, 내가 더 좋은 법문으로 더 좋은 부처님의 말씀 이야기로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가슴속에서 찡하고 울림이 다가오게 됩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좋은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고 늘 고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하루를 BTN 불교 TV와 함께 시작하며 진정한 불자가 되길 원하는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전북 매일매일 적은 시간이나마 내어 기도하고 항상 부처님을 가슴속에 담아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호바이를 세워두었습니다. 그곳은 산 꼭대기에 고사리가 있는 곳이라 둘이서 30분가량 올라갔고 2시간 정도 고사리를 열심히 끄는 뒤 힘든 몸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다른 때보다 고사리를 조금 더 많이 끊어 기분도 좋았고 무사히 다녀왔다는 안도감에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출발하려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오토바이 키를 찾았습니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그리고 혹시 가방 속에 있나

감사를 외치고 또 외치며 간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키를 찾게 해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발 한 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 떨어뜨렸을 리 없으니 기대도 하지 말자 하면서도 자꾸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10분쯤 걸으니 산을 오르는 입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인연이 닿는다면 그런 날도 오겠지요.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법문 들려주시길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스님. 60세를 바라보는 제 자신을 보며 항상 드는 생각은 너무 늦게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이 후회된다.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잘 살았을 텐데. 업을 짓지 않고 조심하며 살았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며 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법을 절대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진정성 가득한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있는 불교설화를 함께하고 있는 현재 지금 이 순간 불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소중한 분들의 그런 어떤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함께 읽는 것도 이 불심이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아주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모두 모두 다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 생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이 많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꾸준히 닦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되뇌이면서 꾸준히 닦아야 합니다. 수십 년 전에 한국불교, 현대 한국불교 점법포교에 가장 큰 획을 그은 큰 스님 중에 한 분이 광덕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광덕스님. 그래서 저도 이 광덕스님께서 쓰신 책과 글을 여러 번 봤는데요. 글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광덕스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어느 제자분과 대화를 할 때 스님은 머리 깎고 출가하지 않았더라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하니까 시인이 되고 싶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병으로 인해서 몇 번이나 그런 병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닥치셨는데 그때마다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로 수많은 가피를 입으셔서 말년에도 몸이 쇠약해지셨지만 늘 하시던 말씀이 내가 이 정도라도 버티는 게 이만큼이라도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게 부처님 덕분이다. 기도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덕스님을 옆에서 실제로 모셨던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말년에 그렇게 몸이 쇠약해지셨어도 이야기 들어주시면서 상담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다 부처님 기도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광덕스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기도법이
신묘장구다라니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답니다. 젊었을 적부터 신묘장구다라니, 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셨고요. 또 후반부에는 수많은 불자들에게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이라는 그 문장을 염송을 많이 시켰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염송 해가지고 마하바냐 바라밀 기도도 불자들에게 많이 권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장경을 또 중요하게 여기셔서 지장경 강의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장경 강의도 하시고 지장경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니 아마 지장 기도도 물론 당연히 하셨겠고요.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광덕 스님께서 쓰신 책에 분명히 여러 번 나오지만 광덕 스님 늘 감사해라.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하지 말고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해라. 그냥 지금 이 순간 감사해라. 감사하는 그 마음에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긴다. 예전에는 이 말뜻이 머리로만 이해가 되었는데 저도 제가 늘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당연히 제 가장 중요한 제 수행의 방편은 나무아미탑을 염불법이지만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항상 같이 겸해서 하는 제 기도법이 감사합니다 기도입니다. 그냥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냥 부처님 법 만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더 이상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정말 가슴에 울컥거리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덕 스님께서도 스님께서 쓰신 책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또 뭐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누가 원망될 때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염불에도 막 짜증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염불하면서 내 업이다. 내가 전생에 지은 내 빚을 갚았다. 내 빚을 갚았다. 금강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전세 업보로 악도에 떨어질 업보가 있었는데 전생에 지은 업보로 악도 뭐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져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고 남에게 천대받은 남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그 인연으로 악도에 떨어질 업보가 사라진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이걸 옛 큰 스님들이 여러분 수행하는 수행자는 욕먹는 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나 욕하는 것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욕먹을 때마다 아 구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야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제가 저 사람에게 전생에 빚을 졌는데 제가 나쁜 빚을 졌는데 이번 생에 제가 그걸 갚았습니다. 그 나쁜 빚을 지은 것을 저 사람한테 욕먹거나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은 걸로 그 빚을 크게 갚을 빚을 지금 작게 제가 갚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러면 또 좀 더 가라앉아요. 그럴 때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장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짜증나. 신경질나. 아우 막 다 엎어버리고 싶어.

다행입니다. 맞아가지고 뭐 크게 안 다치고 그냥 이렇게 몇대 맞은 걸로 그냥 끝나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때리지 않고 그냥 욕먹은 걸로 여기서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근데 누가 날 때렸어요. 얼마나 막 억울하고 분해요. 그런데 다행입니다. 그냥 맞은 걸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맞아가지고 뭐 크게 안 다치고 그냥 이렇게 몇대 맞은 걸로 그냥 끝나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맞아가지고 다쳤어요. 막 병원에 실려갔어. 너무 많이 맞았어.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말해놓고 웃기네요. 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아, 이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전생에 지은 큰 업보가 있었는데 그 빚을 갚았나 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뭐 억지로라도 하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내 마음이.

예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내 교만심이, 내 자만심, 교만심이 일어날까 봐 내 교만심을 무너뜨려주기 위해 선생님, 스승님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이런 법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수행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 미운 놈은 스승님, 스승님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이런 법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수행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 미운 놈은 더 이상 미운 놈이 아니라 스승님이 되는 거예요. 어우, 저 그냥 뼈째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놈, 막 이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 그런 욕을 해봤자 내 마음만 더 열받아요. 내 마음만 더 짜증나요. 아니다. 지금 내 마음 괴로울 때가 지금이 내가 수행할 때다. 지금이 내가 마음 공부할 때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하는 순간 억지로라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에 점점 휘몰아치던 파도가 싹 가라앉는 게 느껴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결같이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부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 머리 깎고 출가한 거예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 항상 제가 부끄러운 게, 아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지만 부처님의 법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부끄러움은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게 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저도 뭐 자꾸 닦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많은 불자님들이, 진실한 불자님들이, 스님,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 제 삶의 최고의 행운이 부처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항상 이렇게 염주를 굴리시면서 입으로 늘 중얼중얼중얼중얼

나라에서 구제해 주시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불자님은 염불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온대요. 막 법당에서도 눈물이 나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막 창피할 때가 있대요. 스님, 저 자꾸 염불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은 왜 나시는데요? 왜 나시는데요? 그냥 기도하다 보다 막 울컥한대요. 울컥한대요. 그냥 막 알 수 없이 막 울컥한대요. 왜 울컥한대요? 몰라요. 왜 나시는데요? 그냥 기도하다 보다 막 울컥한대요. 울컥한대요. 그냥 막 알 수 없이 막 울컥한대요. 왜 울컥한대요? 몰라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고맙고 감사해요. 좋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좋은 겁니다. 물론 뭐 너무 울면 또 그러니까 울음을 조금은 자제하시되, 아니 너무 부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서 울음이 저절로 눈물이 나온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꾸준히 닦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평.

이야기에서도 수없이 수없이 나오지만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절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니까요. 안 생기면 좋겠는데 나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뇌가 지은 업보니까. 불교는 인과법 아닙니까? 인과법. 근데 기도 좀 몇 번 했다고 나쁜 일이 다 사라지길 바랍니까? 절에 좀 다니고 기도 좀 했다고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은 나의 모든 업보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기기는 생기더라. 하지만 그거는 부처님이 영험이 없고 관세음 보살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기도가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 간절한 기도의 힘 덕분에 동안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짧게 갚고 있는 것이다. 내가 기도를 안 했더라면, 부처님 법을 안 만났더라면 다음 생, 다다음 생 오랫동안 갚아야 할 그 빚을 이번 생 좀 고생하는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갚고 있는 것이다. 이 인과법의 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고 큰 스님들 법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없는 말씀, 큰 스님들 법문에 없는 말씀은 안 해요. 안 하려고 노력해요. 혹 제가 실수해서 할 수는 있어도 제 기준은 오로지 부처님 말씀과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직 닦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래도 내가 한 가닥 복이 있고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소중한 인연이다 마음에 태색이면서 부처님 닦겠습니다, 닦겠습니다. 꾸준히 묵묵히 잘 닦겠습니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

0: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 항상 편안하리라.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를. 나라를 잘 지키는 임금이 국경을 지키듯 자기를 잘 지켜야 하느니라.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제3자가 바라보듯이 나의 모습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실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수행이에요. 나를 내 앞에다 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볼 때 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는 무엇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0: 다음 시간 주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법. 우리 딸 이름이 우리 승은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출세했네 걔는. 여기 방송에서 자기 이름 나오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하신 얘기예요 저한테. 제가 제 딸을 부족함이 없이 키웠으면 얘가 훨씬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딸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딸한테 잘해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 얘기를 딸한테 했나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딸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딸한테 잘해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 얘기를 딸한테 했나요?
1: 아니요.
0: 안 하셨어요. 그죠? 잘하셨어요. 그럴 때 미안해 말고 고마워로 하시라 그랬죠, 제가.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요. 야, 아빠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벌이가 부족해서 너한테 이번에 휴대폰 새로 나온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중고폰 사줘서 어때요? 미안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걔는 뭐라 그러냐면 맞아. 돈 좀 더 벌지 그러셨어요? 누구네 집에 아버지는 막 생일 선물로 이번에 새로 나온 휴대폰 바꿔주고 막 아이패드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하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 그지 같고 내가 아유 우리 정말 지긋지긋한 집구석

내가 계문을 매끄럽게 읽지 못하고 더디게 읽어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비로서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 얘기를 어른이 하신다니까요. 이게 불교의 문화입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너 나한테 사과해가 아니에요. 싸우다가 누군가가 저 정말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 사과를 받는 분이 사과를 받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사과를 받잖아요. 그러면 딴 자리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걔 나하고 싸웠는데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 사과를 받은 것을 이겼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지 말자고. 누군가가 사과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말을 꺼내기까지의 그 용기, 그큰 마음,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이 사과를 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해봐야 돼요. 할 때, 이 얘기를 꺼낼 때 얼마나 민망한지, 얼마나 민망한지를 내가 경험해 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사과할 때그 사람을 안아줘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저도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좋은, 소중한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좋은 인연으로 이어갑시다 라고 그분이 부끄럽지 않게, 민망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사과 안 받아준다 그랬죠? 여기서.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보시하시는 멋진 남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반듯한 자세로 당당하게 나의 실수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건요, 정말 멋있는 일입니다. 정말 멋있는 거예요. 아셨죠? 사과는 무엇이 아니다? 패배가 아니다. 지는 게 아니다. 사과는 지는 게 아닙니다. 사과는 여러분을 훨씬 더 크고 멋진 남성으로 만들어주는, 제가 볼때 남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저와 함께 사과하는 법,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법, 그리고 경전에서 그 미안합니다를 받아주지 않았던 스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정에서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자제분들에게는 미안해 말고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는 요 말씀까지 제가 오늘 다 드렸어요. 저희 스님들은 이 미안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 문화를 카톨릭에서 많이 봤어요. 신부님들. 아세요? 신부님들은 Forgive me가 그냥 입에 붙어 있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참 인색한 단어인 것 같아요. 오늘 부로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잘못한 거 많죠? 그죠? 그렇지. 엄마한테 마주 보고 우리 서로 미안한 부분을 얘기해 보자. 나 사실 그때 이거 되게 미안했어요. 라고 어머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감하고 정말 자신감 넘치는 남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사과하는 것 말고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이 얘기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많이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가슴에 품어 주세요. 내 친구,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자제분들에게, 자식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 그리고 언제든지 나의 허물을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용기. 우리 대한민국 사내들이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할 덕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근념하셨고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0: 네, 여러분 항상 무엇에도 걸림없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은 수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람과 같은 수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오늘 이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자 이태구라고 합니다.
0: 네,
1: 사실 오늘 일단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이제 저는 이제 미안해 이런 얘기하면서 가족이 조금 떠오르긴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불교를 조금 수행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제 뭐 믿고 부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조금 기복하는 종교의 관점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도 같이 가서 좀 이제 뭘 좀 소원을 빌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하시는데 아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닌 것 같으면서도 조금 헷갈려서 스님께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제가 대하는 게 맞을지. 네.
0: 좋은 질문이.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질문 받았죠? 네? 질문 받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2: 박수
0: 쳐드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여러분 공부예요. 요것도 배우셔야 돼요. 아셨죠?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면 아이 그거는 이런 거고 이러고 대답 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급해갖고 막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칭찬해드려요. 용기 내서 손들은 저분의 마음부터 칭찬해드려야 돼요. 사실 다음번에 제가 할 얘기지만 우리는 칭찬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두 번째예요. 내용은 두 번째예요. 일단 손 들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분은 칭찬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께 다 박수 쳐드리라고 했어요. 맞죠?
2: 네.
0: 이것도 배우셔야 돼요. 다 배우셔야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그 이제 기복불교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기복불교가 이제 나쁘다. 그건 없어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분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면 어떤 모습이 나오죠? 막 슬퍼요. 우울하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죠?
3: 빌게.
0: 클럽을 간다고요?
3: 빌게.
0: 아, 빈다고요? 아, 좋아요. 그것도 하나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외롭고 슬프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또 왕년에 좀 다니셨어요? 전 눈물이 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울면 안 돼. 울어도 돼. 울어도 돼로 하자고요. 앞으로 저는 제가 마음이 힘들면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일이 울어서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찾아서 어떤 선지식을 찾아서 스님, 선생님, 어르신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조언을 구할 거예요. 근데 그 조언을 구할 사람마저 없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불교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모자라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먹고 살기 편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기복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에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대요. 왜요? 전쟁으로 폭격을 맞고

네, 저는 그때가 나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요즘의 교육을 보면 차라리 너무 바빠서 애들을 돌보지 못한 그때가 아이들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바쁘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곧 생존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사회 속에서 아무도 손 벌리거나 내 손을 잡아주거나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사회 속에서 내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셔야 되는 그 어머님과 아버님의 심정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부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0: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부처님한테 소원 빌었는데 안 들어줬어요. 근데 보니까 옆집은 들어줬대. 옆집 어딘지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럼 이제 불경 말고 딴 경 이제 갖고 가는 거죠. 나의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면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돈으로 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하고요. 권력으로 할 수 있으면 권력으로 했을 거예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난 내 자식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저 부처님께 엎드려서 부처님, 정말 이 못난 제 배를 타고 난 저 녀석이 세상에서 저처럼 밥 굶지 않게, 저처럼 무시당하지 않게 부처님 잘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정말로 없어져야 할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 법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인과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법이라고 돼 있죠. 법. 법. 법은 법칙이에요. 법칙은 무엇을 법칙이라고 하냐면 예외가 없는 것을 법칙이라고 해요. 인과법. 이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란 뜻이에요. 내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발아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인과법이 존재하죠. 그래서 팥 심은 데는 팥 나온다 그러잖아요. 인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법칙이라고 법이라는 말까지 붙이고 불교에서는 인과법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칙을 떠나서 우리의 모습, 수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여러분, 수박 씨가 수박처럼 생겼어요?
1: 아니요.
0: 아니죠? 그러면 씨의 모양을 보고 열매의 모양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행동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가지고 올지를 우리는 씨앗을 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욕하는 거예요. 이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 줄 모르니까. 그러면 인과법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수행에 있어, 우리의 인생에 있어, 우리의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를 위해서 인과법은 엄청나게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러면 씨앗을 심지 않고 맺혀지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함경에 보면 가미니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가미니가 우리 거사님처럼 젊고 잘생긴 청년이었대요. 근데 이 가미니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려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부처님 저기 옆집은요, 옆집은 음식 막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절을 하고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면 부처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부처님 무슨 비유를 들으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민이야, 너가 저 깊은 숲속에 깊은 연못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연못에 가서 돌멩이를 연못에다가 던지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하고 절을 하면서 돌멩이야 떠올라라 떠올라라 하면 떠오르겠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1: 안 떠오릅니다.
0: 여기서 열심히 하면 떠오를 수도 있어 이런 대답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떠올라요. 왜냐면 돌은 물에 가라앉는 게 법칙이니까.

0: 노아가 생전에 평소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악업은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선업은 위로 떠오를 거다. 이거 기도해갖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1: 없다는 얘기.
0: 그렇죠. 대답이 됐죠. 네, 우리는 내가 어리석은 행동,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로 삼아서 어리석은 행동을 지어놓고 씨앗을 심어놓은 이후에 그 씨앗에서 발아돼서 맺히게 된 열매를 부담스러워해서 두려워해서 이 열매가 저에게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스승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뭘 배우는 사람이냐면 내가 지은 것에 대한 결과는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지은 것에 대한 결과는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뭘 안 해야겠어요? 심지를 말아야지. 저는 이제 이 씨앗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부처님의 맞죠? 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그러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한민국 불교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식 하나만을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기복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 스님네들이 아직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요. 대한민국 불교가 여러분에까지 와서 닿을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강을 건너는데 다리가 허름하고 부실하다고 다리 욕을 할 거냐고요. 아니, 다리라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분들의 불교를 뛰어넘어서 이제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인과법을 배우는 용감한 수행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정말로 자신감이 있고 누군가에게도 누군가가 나를 보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뭐 하는지 어디서 무엇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의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되게 힘들었던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고사님은 충분해. 충분해.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면 이렇게 행복해집니까? 라는 대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헤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 지금 질문하신 거사님에게 이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연락 안 하잖아요. 만나지 마세요. 그럼 누구를 만나겠어요 이제? 연락하는 사람이 고사님을 사랑할 거예요. 뭐가 아쉬워요? 고사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제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왜 그거 있잖아요. 막 그 부부끼리도 막 의심하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거.

0: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와 이별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을 수는 없어요. 그건 알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아름답게 바꾸어가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밑바닥에 나는 누구를 만나도 어느 자리에 가도 어떤 시간에 어느 곳에 날 떨어뜨려 놔도 나는 거기서 정말 멋진 꽃을 피울 거야. 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1등은 못해도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거사님에게 있다면 내가 볼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셔야 돼요. 사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에게 매우 힘듭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율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 헤어지.
0: 너무 쉬워요. 헤어지면 돼. 잘했어. 잘했어. 근데 이게 정말 결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 미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요즘에 한창 문제잖아요, 이거. 정말 결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 미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요즘에 한창 문제잖아요, 이거. 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어디를 가려고 그래?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뭐 집착하는 병적인 사람, 이걸 뛰어넘어서 그분에게 나는 이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그 절에 삽살개가 있어요. 근데 그 삽살개 중에 얘가 있고요. 이름이 미타예요. 그리고 하나는 얘가 있어요. 이게 두 마리예요. 형제. 수컷인데 얘는 얘보다 머리가 훨씬 좋아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정말 당당하고 행복한 길을 갈 때 내 옆에서 함께 걷는 누군가가 어느 날 보인다면 그 사람이 거사님의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하셨으니까 마음속에 잊지 말고 나는 정말 아름다운 꽃이야. 모두가 거사님을 사랑할 거라고 난 생각해. 아셨죠? 네, 그래요. 오늘 네, 질문 여기서 대답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와서 몸에 익었던 습관, 습을 얻지 못했을 때 역시 그것을 바꾸어가는 것도 뭘 통해서 해야 될까요? 습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불교 용어로 훈습이라고 해요. 연기 훈자예요. 불난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도 모르게 연기 냄새가 몸에 배듯이 지혜로운 스승과 선지식을 찾아서 또 나보다 훨씬 인품이 훌륭하신 어른을 찾아서 그분께 자꾸 여쭙고 가까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 과정이 바로 연기 냄새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듯이 여러분에게 훈습되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함께 하신 거 절대로 허망하게 지나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물들어가는 훈습의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낯설고 약간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거 자꾸 하시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부처님의 지혜가 당당한 남자의 향기가 저는 훈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또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

게을러서 정진에 힘쓰지 않는 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한, 어리석어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한, 사람들은 이 더러움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우리의 심장은 1분당 70회 정도 뛴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약 10만 번 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심장은 늘 우리를 위해 쉴 새 없이 뛰고 있지만요. 이 박동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1: 가슴 뛰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 요 두 가지로 예를 들 수 있겠네요.
0: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슴 뛰는 일을 찾으라고들 많이들 조언하시는데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슴 뛰는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먼저 받아들이고 많이 아껴주시고요. 그것이 일이든 사랑이든 여러분들 설레게 하는 것들에 기꺼이 뛰어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 네, 두근두근 쾌남 열전도 여러분 하루의 작은 설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시간 함께 만들어요.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 열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가슴 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궁진은 최근에 가장 가슴 뛰었던 일이 있을까요?
1: 저는 어젯밤.
0: 어젯밤.
1: 네.
0: 어젯밤 뭐 했어요?
1: 어젯밤 런닝머신을 시속 뭐 12로 놓고 떴더니 가슴이 막 그냥 터질 것 같더라.
0: 그건 네. 심장이 뛰는 거고 네. 가슴 있잖아.
1: 아, 가슴이 뛰는
0: 약간 추상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1: 아,
0: 가슴
1: 그래요?
0: 뛰는.
1: 저는 항상 쾌남열전 할 때마다 가슴이 뛰지.
0: 아, 그래요?
1: 네. 우리 상디님은요?
0: 저는 뭐 매번 뛰어요.
1: 아, 그래요?
0: 삶 자체가 너무 설레어가지고 아, 특히나 네. 그 저는 무대에 서기 전에 그 있잖아요.
1: 예, 예.
0: 그 무대의 계단을 오르는 그 순간이 제일 설레긴 해요.
1: 아,
0: 예.
1: 아, 근데 항상 느껴집니다.
0: 느껴져요?
1: 네, 그 가슴 뛰는 그 무대에서 눈동자가 살아있는 그 느낌이
0: 눈동자가
1: 느껴집니다.
0: 예. 아, 좋습니다.
1: 느껴집니다.
0: 아, 오늘도 네. 살아있는 눈동자를 불아리면서 예, 여러분과 함께 쾌남열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잠시 후 쾌남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TV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0: 잘 돌아간다.
1: 아, 이거 너무 돌아버리겠다.
2: 앉으세요.
1: 아, 앉으시면 됩니다.
2: 아, 네. 예.
1: 자, 앉으시고.
2: 네.
1: 아유, 처음 뵙는 건 아니다.
2: 예, 처음 뵙진 않지만.
1: 예, 우리 쾌남 열전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2: 네.
0: 자, 우리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길영원 씨였습니다.
2: 야.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잘 들어가요, 진짜.
2: 예,
0: 물레야 라이브로 우리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꺾기 요정 길영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0: 정말 한 2,800번 정도 꺾으신 것 같은데.
1: 그 정도 예. 되겠습니다.
0: 예. 네. 오늘 불러주신 노래 물레야 네. 어떤 곡인가요?
2: 김지혜 선생님의 물레야라는 곡을 처음으로 불렀는데요.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엄청 좋아하기도 했었고 경연에 나오기 전부터 되게 연습을 많이 했었던 노래여가지고 좀 초심을 찾자는 의미로 맨 처음 노래를 한번 불러보게 되었습니다.
1: 자, 이쯤에서 근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남궁진 씨, 길영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2: 아 맞죠.
1: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0: 사실 제가 그때 약간 버림받았거든요.
2: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리 듀엣 할까요? 라는 예. 프로그램에서 또 어떻게 좋은 기회로 예. 선배님이랑 이렇게 같이
1: 좋은 기회로 버림받는 걸 주었군요.
2: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0: 지금 약간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2: 아닙니다. 네.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정말 제주도 또 가고 싶습니다.
0: 아이, 농담입니다. 진짜 그때
2: 맞아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0: 진짜 즐거웠습니다. 재미있게 촬영하고
2: 맞아요. 예.
0: 그때 받은 상처가
2: 아니 방송이니까요 방송이니까
1: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예.
2: 맞습니다.
0: 그럼요
1: 원래였으면 데이트 네. 하지도 못했어요
0: 방송이니까
1: 그나마 이렇게
0: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눈도 못 맞으셨습니다
2: 제가 못합니다
1: 네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그냥 선택 못 받은 사람으로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0: 빨리 끝내시죠
1: 좋습니다 오프닝에서 가슴 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2: 네
1: 우리 최근에 우리 려원 씨는 가장 그 려원 씨 가슴을 설레게 했던 일 있으십니까?
2: 제가 진짜 쾌남 열전에 괜히 나와서 예.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네. 제가 쾌남 열전을 정말

0: 이정현 씨 인생을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키워드 바로 보여주십시오. 네? 뒤에 화면에 나옵니다.
2: 진짜 재밌네요.
0: 첫 번째 키워드. 똘망.
1: 아, 나 이거 알 것 같아.
0: 어?
1: 아, 그래요? 눈이 너무
0: 맞아요.
1: 똘망똘망해요.
2: 오.
1: 네.
2: 오, 맞아요.
0: 길려원 씨를 알아가보는 시간인데요. 길려원 씨 인생을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아요. 키워드 바로 보여주십시오. 네? 뒤에 화면에 나옵니다.
2: 진짜 재밌네요.
0: 첫 번째 키워드. 똘망.
1: 아, 나 이거 알 것 같아.
0: 어?
2: 아, 그래요?
1: 눈이 너무
0: 맞아요.
1: 똘망똘망해요.
2: 오.
1: 네.
2: 오, 맞습니다.
1: 딱 봐도.
0: 그러면은 가족분들도 다 이렇게 눈이 똘망똘망하시는
2: 편이신가요? 오, 맞습니다. 진짜. 네.

0: 다음 키워드도 바로 가볼까요?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네. 정말 재밌긴
0: 다음 키워드 수업 끝.
2: 수업 끝.
0: 공부를 안 하셨나요?
2: 아니 이제
1: 아니.
2: 근데 이제 뭐 졸업하신 지 얼마 졸업하셨나요? 졸업하신 지
1: 2학년 휴학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0: 아 휴학해요.
2: 아니 예.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1: 예? 아니 1학년 휴학하고 있는데.
2: 네. 그래서 이제 막 예. 이제 수업을 들으신 지 이제 막 얼마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1: 네 아직 휴학을 하고 있고요.
2: 이게 어떤 뜻인가요?
1: 네, 제가 이제 간호학과를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간호학과를 다니고 나서 이제 수업을 끝나면 네. 집에 가서 이제 트로트를 엄청 듣고 트로트를 엄청 부르고 해서 이제 수업이 끝나자마자 항상 뭔가 저의 하루가 다시 시작했던 그런 시기를 한번 이렇게 키워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0: 근데 그건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1: 그래서 이제 트로트를 엄청 듣고 트로트를 엄청 부르고 해서 이제 수업이 끝나자마자 항상 뭔가 저의 하루가 다시 시작했던 그런 시기를 한번 이렇게 키워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0: 근데 그건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간호학과를 갔을 때 내가 백의의 천사가 되겠다. 뭐 이런 꿈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어떠한 꿈을 포기하고 다른 꿈을 선택한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맞아요. 아쉬움은 없었어요?
1: 사실은 근데 아쉬움보다 간호학과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너무너무 트로트 가수를 너무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 엄청 많았지만 사실 엄청 큰 아쉬움은 네, 가수로서의 삶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근데

0: 나서 울고 그랬었어요.
1: 아유, 나 앞으로 진짜. 지금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이지만 앞으로 이제 너무 유명한 가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의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 고민을 또 부딪히고 이겨내야 또 실력이 늘어요. 노래는 항상 계단식으로 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처럼 늘지가 않습니다. 그 시기마다 그 부딪힐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에 조언도 많이 구하고 네네. 주변에 좋은 선배님들이 많잖아요. 그런
0: 구해도 될까요?
1: 예?
0: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1: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0: 왜요?
1: 너무 많아가지고
0: 아, 또 이렇게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1: 우리 소나 씨도 있고
0: 아예 맞죠. 맞죠.
1: 예, 너무 많이 있으니까
2: 진짜 많은 맞아요. 계시죠.
1: 많이, 예, 많이 있으니까
2: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 되셨잖아요.
0: 아, 예, 어쨌든.
2: 그래서 지금 이제 가수를 선택하신 거에 대한 후회는 없으시죠?
0: 전혀 없습니다. 있다면 이상한 거 아닐까요?
1: 아, 그렇죠. 지금 행복해요.
0: 네, 오랫동안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건데 네. 사실 더 훨씬.

0: 같고요. 제가 원래부터 항상 꽃바람이라는 노래를 엄청 엄청 좋아했었는데 네네. 그걸 계기로 이효석 선생님을 엄청 존경을 했었어요. 아. 그 계기로 또 가요제도 나가고 사실 저한테는 엄청 엄청 되게 소중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제가 또 이제 이효석 가요제를 예. 8회 이효석 가요제를 나가서 대상을 받고 처음으로 또 곡을 받게 됐어요. 아. 그걸로 또 가수의 꿈을 더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원래부터 항상 꽃바람이라는 노래를 엄청 엄청 좋아했었는데 네네. 그걸 계기로 이효석 선생님을 엄청 존경을 했었어요. 아. 그 계기로 또 가요제도 나가게 됐고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 사실 미스트롯 경연 때도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진짜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마다 진짜 제가 궁금할 때 제가 못 가니까 전화로 다 알려주시고 다 제가 맨날 울음이 또 많잖아요. 그리고 맨날 울 때 다 중심을 잡아주시던 분이어가지고 또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1: 또 워낙에 또 후배들을 많이 아끼시는 맞아요, 작곡가 맞아요. 선생님이고 네, 그리고 예전에도 뭐 아침마

0: 네. 그래서 이제 방송 관계자분들한테 조금 이제 좀 이런 예측 불가라는 말을
1: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매력이 있어요.
2: 그렇죠. 너무 또 정형화되면
0: 네. 네. 언젠가는 또 그래도 방송을 오랫동안 해보면 네. 정형화되지 않을까요? 오늘 지금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오프닝 때도 완전 진짜 프로시더라고요.
3: 근데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요?
0: 그래요?
3: 네, 되게 자연스럽게.
1: 그리고 제가 뭐 행사하는, 그러니까 무대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0: 맞아요. 네.
1: 봤는데 약간 그 약간 그 정형화돼 있는 그게 있어요. 멘트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좋았어요.
0: 그걸 할 줄 몰라가지고. 네.

0: 합니다.
1: 아, 홍성윤 씨. 아,
2: 반갑습니다. 홍성윤 씨.
3: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방송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려원이 언니로 참여하게 된 미스트로포 홍성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 또 이렇게 전화 연결도 함께 해주시고. 두 분 평소에도 많이 친하게 지내시나요?
0: 맞습니다. 진짜 조금 또 얘기를 하자면 가장 친한 언니인 것 같고요. 정말 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4: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1: 성윤 씨도 한없이 어리게 생각했는데 네. 그보다 동생이라니까 놀랍네요.
0: 근데 또 나이대가 또 비슷해서 네. 조금 언니가 있으니까 더 의지가 또 되고 좋더라고요.
4: 맞아요.
3: 한 살 차이? 두 살 차이?
0: 두 살 차이. 두 살 차이.
1: 아니, 성윤 씨.
4: 예.
1: 그 우리 길려원 씨와 대화를 하면 얘기가 잘 통해요?
4: 네. 저는 조원이랑 얘기할 때가 진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0: 잘 안 통하나요?
1: 제 기준으로는 홍성윤 씨, 길려원 씨.

0: 우리 함께 잘 해보자.
1: 맞아요.
0: 화이팅, 사랑해.
1: 화이팅. 저도 사랑합니다.
2: 우리 영원 씨네.
1: 저도 언니에게. 사실 정말 언니 처음 봤었을 때 아, 언니는 무조건 정말 잘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또 어떻게 저까지 이렇게 껴가지고 언니랑 같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즐겁고요. 사실 지금 이제 콘서트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0: 맞아,
1: 매번
0: 맞아.
1: 이제 갈 때마다 언니 방에 놀러 가가지고 얘기하고 뭐 치킨 시켜 먹고 놀고 하는 게 너무 즐겁고요.
0: 항상
1: 언니랑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정말 동반자처럼 좋은 관계로 항상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언니를 만나서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저도.
0: 나도,
1: 사랑합니다.
0: 사랑해.
3: 아,
2: 선생님,
3: 너무 두 분의 우정 진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홍성희 씨 바쁘신 와중에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1: 진짜.
0: 아닙니다. 선배님들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1: 진짜 안 그래도 바쁠 텐데. 언니 감사해요.
0: 전혀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4: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치킨 맛있게 드시고. 자,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선배님. 선배님 나중에 이따가 전화할게요.
0: 안녕.
1: 예.
4: 야, 쿨하게 끝내요.
3: 네.
4: 예, 좋습니다.
1: 진짜,
3: 자, 이렇게
1: 감사합니다.
3: 홍성현 씨와 전화 연결까지 해봤고요. 첫 번째 코너에서 키워드로 길려원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길려원 씨의 취향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4: 자,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다. 빠르게 빠르게 정말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3: 네,
4: 자, 귀를 보시고 자, 나옵니다. 3초 안에

0: 오, 승균 씨신
1: 막. 차도 막사발에만 마시고, 뭐. 그러면 인생도 막 살아요. 아니,
2: 그러면은 혹시 여기 이 스테이지에서 두 분의 혹시 맞춤을 살짝만 한번 보여주세요.
1: 아, 음악이 있습니까?
0: 어, 제가 질 것 같은데요?
1: 음악이 없이 한다고요?
2: 무반주로.
1: 이거 벌칙이잖아요.
2: 무반주로.
0: 어, 아, 그런가요?
2: 어떤 노래를?
0: 무슨 노래?
1: 아무, 그러니까 무반주로.
0: 그러면 그 이박사 선생님.
2: 이름 들어봐.
0: 아, 좋습니다. 거예요.
1: 이박사
0: 아,
1: 선생님 뭐예요?
0: 무반주.
2: 네, 무반주로.
1: 이거 벌칙이잖아요.
2: 무반주로.
0: 어, 아, 그런가요?
2: 어떤 노래를?
0: 무슨 노래?
1: 아무, 그러니까 무반주로.
0: 그러면 그 이박사 선생님.
2: 이름 들어봐.
0: 아, 좋습니다. 거예요.
1: 이박사
0: 아,
1: 선생님 뭐예요?
2: 이박사?
0: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2: 아, 좋습니다.
1: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2: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요. 몽키 매직 몽키 매직 몽키 매직 몽키 매직
1: 너 누나!
2: 몽키 매직
0: 아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1: 그래 아니, 너가 이겼다! 야 너가 이겼어!
2: 아 좋습니다!
0: 아 야. 감사합니다!
1: 아직도 이 무반주에는
0: 아,
1: 약간
0: 무반주 쉽지 않네요.
1: 민망해요.
0: 네. 아 예. 쉽지 않네요. 처음에
1: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 PD님이나 작가님도 이렇게 무반주 춤을 한번 시켜보는 기회를 저희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근데 바로 이렇게 무반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흔드시는 아, 분들이 아, 뭐, 없으세요.
1: 네, 그리고 뭘 쳤죠?
0: 네.
1: 뭘 쳤죠? 난 보지도 못했어요. 맥과이 바빠가지고.
2: 아, 좋습니다.
0: 아, 춤을 굉장히 잘 추시네요. 근데.
1: 아유, 아니, 아니, 아니.
0: 춤선이 근데 잠깐.

0: 3일전 두 번째 시간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주변에서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2: 바람 불면 꽃바람이 살랑살랑.
3: 지금부터는 길러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3: 이것도 네 번째로 만점을 받을
4: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3: 4위라서.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성취하였다. 다섯 가지의 덕. 이 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계율을 주여서 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도 수행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지키는 것을 계를 잘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정이라는 것은 이제 선정을 줄여가지고 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안정되어서 주위 환경에 끄달려가지 않는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제 정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부처님 가르침에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누가 비방을 한다든지 또 칭찬을 한다든지 뭐 시기 질투를 해도 거기 마음에 동요가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 전부 시간에 그 얘기에다가 말했습니다만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천둥 벼락이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런 마음이 우리

법을 세례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계급을 논할 것도 없고 또 어떤 재물, 남녀노소, 어떤 이 빈부에 대한 귀천에 대한 것도 논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세례라. 그와 같이 그런 평등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상대를 대울 수 있는 것이 법신대사다. 우리는 법신대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법신대사처럼 살아야, 법신대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법신대사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라는 것은 결국은 죄악이라는 말도 해요.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몸이 아프는 것도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벼슬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자랑하는데 벼슬이 아니고 그것은 죄악이다 그런 얘기죠.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은 한편을 놓고 보면은 죄다 그 말이죠. 본인 몸을 단속을 잘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행위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비가 나오지가 않는다. 결국 지혜를 가지면은 자비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상대의 어려움을

근본본래가 탐진치. 부처님 말씀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탐이 생기는 거고,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바로 성이 나는 것이고, 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를 해결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니르바나 열반인데, 탐진치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 삼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막이란 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먹고, 위장이 안 좋으면 위장약을 먹듯이 우리의 탐진치 삼독은 마음에 대한 병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먹는 약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법문 듣기 전에 찬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배우면은 부처님을 찬탄하잖아요. 그게 바로 경문이에요. 전번에도 타르초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의 경문기, 경을 써가지고 깃발로 만들어서 우리 염원을 담아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머리가 나발 모양으로 돼 있듯이 이 세상에 우주에 퍼져야지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퍼져야지만이 평온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평온하면 내가 평온한,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도 힘듭니까? 같이 요즘에는 또 빈대가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빈대도 무시를 하면 안 되겠더라니까. 보니까 뭐 붙어 사는 거 빈대라고 그러는데, 빈대가 많아지니까 힘이 들어. 메뚜기도 많으니까 힘이 들지만은, 뭐 소도 꼼짝을 못 하고, 뭐 병, 질병들 뭐 이렇게, 뭐 낙타 구경도 못 했는데 뭐가 나와가지고 난리를 하고, 그게 연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악연이에요. 아상이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그 상을 내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은 혼자만 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많은 주변에 힘이 있어서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본인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평온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온한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전해야 됩니다. 많이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생각을 할 때 누구를 생각을 해서 이거 법을 전해볼까?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면은 전한 겁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씀이면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힘을 줄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이제 해탈이라는 말은 벗어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간의 미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면은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결국은 사막을 닦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법화경이 이 경전 중에서 최고라 그러니 내가 흔들지 말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해탈을 합니다. 자나 깨나 법화경 시도 때도 없이 그 생각하고, 아니면 심심하면 다라니 생각하고 나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세간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해탈 자유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탈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확고한 내가 해탈했다는 믿음이 없으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스님네들이 보림을 합니다. 그걸 보림 안지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죠. 근데 이런 얘기들은 한 번 들어가지고 기억을 못 잘해요. 기억을 합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그래서 수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도록 기억하는 거.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읽고 외우고 해설해보고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목적, 읽는 목적을 알아야지. 몇 번을 읽었다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금강경을 몇 번을 읽었느니 법화경을 몇 번 읽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얼마만큼 본인 마음속에 담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너무 경전을 많이 읽으면 상이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몇 독했다. 경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이렇게 하심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상만 높아지면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절에도 맨 처음에 다닐 때는 죽은 듯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죽은 듯이 다니다가 또 완전히 잘 알면 또 조용히 다녀. 그런데 조금 알면 좀 불편합니다. 여러 사람이 불편해요.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 예? 근데 빈 깡통보다 더 요란한 것이 있다. 뭐냐, 그게. 빈 깡통 속에 돌멩이 하나 들었으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게. 불교를 조금 알면 뭐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끄러워. 이제 거기에 이제 동요는 안 돼야 되겠지만은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어디나. 집안도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 조용해야지, 이게. 정중동이란 말 있잖아요. 조용한 가운데 움직이는 거. 동중정도 있지만은. 근데 동중정이 더 어렵습니다, 그게. 뭘 움직이면서 고요하게 마음을 가다듬기는 더 어려워. 그래서 공맹자도 그 삼천지교라고 해가지고 시장바닥에 가가지고 공부를 시켰지 않습니까? 아들을, 어머니가 맹자를. 또 인생 무상을 깨닫기 위해서 묘지 옆에다가 집을 지어서 또 공부를 시키고, 무상을 깨닫고 나서 시장바닥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당에 가서 공부를 해서 제대로 깨쳤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 없죠. 주변 환경에 육진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것이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떨어져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해탈 직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불자 직연이 안 되고 스님 직연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다시. 이게 천당에 가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육도 윤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천당에 와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걸 안다면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법화경을 수행하는 수행자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딱 담으면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방황하지를 않아요. 근데 조금만 건들면 흔들려요. 뭐가 좋다고 하면 흔들려. 그건 왜냐? 이 단단하지가 않다 그 말이죠. 믿음이. 믿음이 단단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믿음은 단단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안 들은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 해도 그 사람은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흉을 보더라도 하더라도 모르잖아요. 안 들으니까. 안 듣고 있는 사람은 내가 흉을 봐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안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욕을 해도 모르지,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들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못 들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니까. 들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지, 그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개정의 해탈 직연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됩니다.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방이 크면 공부를 잘하냐. 뭐, 책이 크다고 해서 공부 잘하고, 많이 읽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 얼마나 잘합니까, 입으로. 아침, 저녁으로. 지심, 기명내, 뭐, 지심, 정내, 얼마나 잘해요, 그게. 정내, 공양. 공양물 올리면은 공양. 공양물 안 올리면은 그냥 기명내. 공양도 이제 이공양, 경공양, 행공양 있다고 했잖아요. 삼종 공양이라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애경하면은 그게 경공양이에요.
물질적인 공양은 이공양.

말하는 제보시, 법보시 이러듯이. 그런데 이제 행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행공행.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몰라도 100가지를 알아도 실천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면 못할 것이냐. 응? 구슬 역할을 못하면, 구슬은 껴가지고 제대로 목걸이를 차고 다녀야 되는데, 오늘 불교에서는 영락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목걸이가. 그게 이제 염주처럼 이렇게. 원래 염주나무가 있어요. 염주나무가. 율무로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염주나무가 있어. 절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염주나무로 하지를 않고 율무로 많이 하는데 염주나무가 또 약효가 좀 뛰어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절에 가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요즘에는 염주나무로 염주를 만들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보살들의 마음입니다. 보살들의 성정, 덕행에 대한 덕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법신대사들은 개정의 해탈,

고요하단 말은 교만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선적하다. 선적이란 말이 결국은 이 선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요하다. 고요하다. 또한 그 고요하단 말은 교만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 교만하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고요한 마음이에요. 또

되지 않기 때문에 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루면 몇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랬나요? 5만 가지를 생각한다. 5만 가지. 5만 가지면은 거의 뭐 몇 초에 한 번씩 생각한다는 소리지 뭐. 그만큼 생각에 갈등이 심하다는 거지.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을 모아야 돼. 한쪽으로. 정신일도 화사불성이라고 그러듯이 생각을 모으면은 못 이룰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뭐든지 뚫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모아야 돼. 마음을 모아야 돼. 마음을. 서로 몸을 모아가지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상제 삼매하고 여만 단박하여. 오른쪽에 보면은 편안하고 단박하단 말이죠. 여만이란 말은 그것도 편안하다 조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편안할 염자 편안할 아니에요.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편안하죠. 다 이게 통해 있는 것인데 여만 단박 여만 편안하다. 단박이란 말도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조용하다. 조용할 담자 조용할 박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바램이 없는 마음입니다. 여만 단박 조용하다. 어떤 칭찬 비방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누가 뭐라거든 흔들리지 말아라. 여만 단박 상제 삼매 선적 이런 단어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들입니까? 단어들이 참 그 내용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목요연하니 이 한자를 보면 딱딱 들어와요. 그게 한글도 보고 한자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편안하고 조용하다. 남에게 바라는 것이 없는 것. 어떤 사물에 구애되지 않는 것을 단박이라고 해요. 사물에 구애되지를 않아.

무의무욕. 무의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이제 뜯어낸 것이고, 무욕이라는 것은 물질을 뜯어낸 것입니다. 결국 자기 집착이 없는 것을 무의라고 해요. 자기 집착을 버리는 것을 무의라고 한다고 말해요. 함이 없다. 자기만의 생각, 이걸 버리는 걸 무의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생로병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생주임멸을 하잖아요. 우주는 성주개공을 한다고 그래요. 생주임멸의 변화가 없는 것을 무의라고 그래요. 무의. 인과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유의란 말은 인과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일체유의법, 이렇게 얘기했듯이 인과가 있는 법은 허망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금강경 32품에 나와 있는, 법신 비상문에 나와 있는 사국에. 그 다음에 이제 무욕이란 말은 결국은 물질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없다. 어떤 명예에 대한 욕망도 역시 그것도 역시 무욕에 해당하는 거, 욕망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물질이나 재물도 역시 무상합니다. 그게 거기에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보살들은 정신적으로 어떤 욕망이나 자기 본이라든지 내가 물질을 가져야 된다든지 권력을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다, 그 말이죠. 그게 진정한 보살이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거기에 도달은 허지를 못했더라 하더라도, 아, 보살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구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은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면은 어떤 구족되는 것도, 좋은 것도 구족이 되지만은 번뇌도 구족이 됩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전법 교화에 힘을 쓰겠다, 써야 되겠다. 이것은 욕심인 욕심이지만은 좋은 욕심이에요, 그것은. 근데 그런 걸 한번 생각을, 본인이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욕심이 많죠? 예? 없어요? 물어보면 가만히 있으면은 마치 없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나도 많습니다, 욕심이. 어찌됐든. 저를 키우고 하는 것도 욕심이 있어서 키우는 거야.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원력이니 법력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욕심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진정한 도인들이 사는 데는 돈이 안 붙은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안 붙으면은 내가 도의 기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독해야지 공부를 잘해요. 누가 놀러 가자고 해도 안 가. 독하니까. 딱딱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해. 그게 애들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한테도 그래. 딱딱 끊고 맺는 것이. 그러면 공부 못한 애들은 좀 물렁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효자가 많다니까. 집에서 공부 못한 애들이 있으면은 왜 이리 공부를 못할까 이러지 생각하지 말고, 아, 요놈이 효자가 될 놈이구나. 이렇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야, 이게. 사람들은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니까. 장단이 있어. 장단이. 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결단이 있다니까. 딱딱 끊어. 누가 커피 마시러 가자고 안 가는 거야.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데 마음이 여려. 그러면 가. 공부고 뭐고 커피 마시러 가다가 공부는 꼴등해버린 거지. 아, 이런 애들은 효자가 되겠구나. 엄마가 뭐라 해가지고 눈물만 보여주면 애들이 꼼짝을 못 하나. 돈 갖다 주고 막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다, 그 말이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단정 지으면은 이 불편한 점이 또 나옵니다, 그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무유정법이라고 그래. 정해진 것은 없어.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니야. 대체적으로. 그래서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그게. 예? 욕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력이라고 그래.

까먹어버려. 그 생각이 그게 미치지를 못한다니까. 거기서 한 1mm만 가면 성취가 되는데 1mm를 못 가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응? 일구월심을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이 전도 난상, 어지러운 생각들, 잡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스님, 나는 기도하다가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온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생각이, 온갖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미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스님은 옆, 앞에서 기도를 집전하시는데 뒤에서 기도 온다고 했는데 뭐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가 끝나버려.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 도대체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것은

더 가볍고 모르고 지은 죄가 무겁다. 모르고 지은 죄는 계속 지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알고 지은 죄는 거기에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러듯이 내가 전도 난상에 지금 있구나, 빠져 있구나를 안다면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살들은 부득 불부 득입 안일불자 다시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난상에 빠져들지가 않는다.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죠. 그게 난상에 끄달려가지 않는다. 오늘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끄달려가지 말아야 돼. 끄달려가지 말아야 돼. 동요되지 말아야 돼. 이것은 여러 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끄달려가지 말아야 돼. 누구 때문이 없어. 나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 어디가 있어, 그게. 본인이 흔들려 놓고. 그러지 않은가요? 본인이 거기에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누구가 나를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 탓이 아니야. 알고 보면 본인이 다 자업자득이요. 그 다음에 적적 청징하고 지현 험악이라. 이 고요할 정자의 고요할 적자입니다. 맑을 청자의 맑을 징자. 그러니까 오른쪽에를 보시면은 고요하고도 맑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고요하다 그 말이죠. 고요해. 고요하다 그 말에도 결국은 흔들림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적이요.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 하늘처럼 밝고 물처럼 맑다 그 말이죠. 보살의 그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죠. 덕성이 하늘처럼 맑고 물처럼 맑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참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보살들의 덕이 여러 가지로 찬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몇 가지나 실천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안 해도 됩니다.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대보살들이 아니기 때문에. 동요만 안 돼도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라. 예? 흔들리지 마라.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법화경 잡아들었으면 계속 하세요. 누가 무슨 경이 좋다 하더라도 그냥 하세요, 법화경을. 땅을 파더라도 이 천착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법사품에 보면은. 땅을 천착 구이 계속 파면은 언젠가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파다가 저쪽을 파다 그러면은 파다가 만다는 거예요. 물은 절대 구할 수가 없다. 그냥 파세요, 그냥 파. 오직 법화경. 왜냐면은 부처님께서도 증명을 하고 최고의 경전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는 잡아들었으면 흔들지 말고 파야죠. 누가 뭐라 걸든 간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봐야겠다. 부처님 보살, 여기는 보살의 마음인데 법신 대사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은 같지 않다 그러더라도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다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지연 험악이 나오잖아요. 지연 험악.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또쪽 김선생 쪽에서 그거 많이 한다면서 자아 비판을. 그런데 우리도 필요해요, 그게. 스스로의 비판도 필요하고 또 반성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보살이라는 이름을 듣고 다니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을 좀 해. 마음이 넓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넓어야 마음 넓어요?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좁기 때문에 그냥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연허막, 지연허막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량 없이 넓고 크다. 한량이 없다. 끝이 없이 넓고 크는 것을 지연허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억백천겁을 지키되 움직이지 않았고 한량 없는 법문이 모두 앞에 나타나 있었다. 큰 지혜를 얻어 모든 법을 통달하고 성과 상의 진실을 밝혀 분별하되 있고 없는 것과 길고 짧은 것을 밝게 나타나게 하였다. 억백천겁을 지키되 움직이지 아니었다. 억백천겁이란 말은 오랜 세월이죠. 오랜 세월. 왼쪽에를 보시면은 백천겁이라고 나오잖아요. 억백천겁. 억백천겁 동안에 지킬 숫자. 부동.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켰다 그 말이죠. 부동. 부동이란 말은 움직이지 부동 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움직이지 말아라. 지킬 숫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지켰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다니까. 이게 어디나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동요되지 말아라. 기억을 하세요, 꼭. 동요되지 말아라. 무량 법문이 실현재전이라. 무량 법문. 무량 법문, 한량 없는 법문이니까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현개전, 재전이니라. 실현재전. 법문이 앞에 나타났다. 그런 얘기인데, 법문이 앞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간직되었다. 마음속에 간직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간직되었다. 부처님의 법문이라는 것이 한량이 없어서 끝이 없지만은 또 보살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선적과 삼매와 염한 단박이라는 무위무욕 또 전도난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마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은 실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오늘의 골자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지 말아라. 아마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흔들리는 사람은 이 내용을 들으면은 바로 잡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게 이득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흔들지 말아라. 누가 뭐라 해도 흔들지 말아라는 소리는 지금 그걸 지켜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보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백천겁 동안 흔들리지 않고 지켰다고 말이죠. 마음속에다 간직을 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속에다 간직을 해야 돼.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꼭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화경을 열심히 하라는 소리예요. 열심히 해라. 마음속에 간직을 하는 소리 열심히 해라. 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오늘 진도가 좀 적게 나갔습니다만은 많이 나간 것보다도

0: 잠깐! 저건 안개가 아니라 연기 같은데? 분명 저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1: 보통 일이 아니라 생각한 박노인은 일을 멈추고 바삐 산으로 향했죠.
2: 아버님,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0: 누가 산에 불을 피우고 있다.
2: 예? 불이요?
0: 얼른 가보자. 산이 다 타기 전에.
2: 예.

0: 저기
1: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0: 아, 지금 시주를 하시면 반드시 복이 있을 겁니다.
1: 시주를 할 터이니 훗날 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0: 두목, 이참에 돈이나 뜯어냅시다.
1: 당연하지. 겁을 잔뜩 줘서 돈을 빼앗자고.
2: 산족들은 돈을 빼앗기 위해 해소국사를 찾아갔습니다.
3: 무슨 일이십니까?
1: 이 절을 부숴버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시지.
3: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적들이 있다더니 그대들이로구만.
0: 뭐라고? 도적?
3: 남을 괴롭히면 부처님께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그만들 돌아가시오.
1: 됐고,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 부숴버릴 테니 그리하라.
2: 산적들이 해소국사에게 겁을 주고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목이 말라 샘물가에 갔는데,
1: 아니, 웬 금바가지야?
2: 금바가지를 숨겨 집에 돌아온 산적 두목은 기분 좋게 금바가지를 꺼내들었죠.
1: 이게 뭐야? 금바가지가 아니라 나무바가지잖아. 분명 누군가 요술을 부린 거야.
2: 놀란 산적 두목은 다른 산적들을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다른 산적들도 똑같은 일을 당한 후였죠.
1: 이 일은 스님을 괴롭힌 까닭이야. 당장 스님에게 가자.
2: 일곱 명의 산적들은 그 길로
1: 해주십시오.
4: 예, 제자로 받아주시면 사찰 창건을 돕겠습니다.
2: 그 후 일곱 제자는 열심히 수행해 모두 나한의 경지에 올랐고, 해소국사는 창건한 사찰의 이름을 칠장사로 지어 일곱 불자들을 기렸답니다.
5: 나도 열심히 공부해 나한이 되어야지. 동아.
6: 왜?
5: 여기서 소원 빌어.

0: 600년 전 수미산 북쪽을 관장하는 다문천왕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해 마땅한 자리를 찾아다니다 마침내 계룡산에 오게 됐는데요. 그중 가장 기운이 좋은 바위를 찾아 진신사리를 모셨죠. 계룡산으로 향했는데요.
1: 이쪽이 계룡산길 같은데. 저기 여보시오들, 길 좀 물읍시다.
2: 에이? 아이 급하니 어서 물으십시오.
1: 다들 급한 일이 있나 봅니다.
2: 아, 급한 건 아니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서 가보는 중이었습니다.
1: 기이한 일이라니, 그게 어떤 일입니까?
2: 바위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요.
1: 빛이요?
0: 아도화상은 마을 사람을 쫓아 빛이 난다는 바위로 향했습니다.
1: 참으로 기이한 일이야. 이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 바위에 직접 올라가 봐야. 이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 바위에 직접 올라가 봐야겠어.
0: 그렇게 바위로 올라간 아도화상은 바위 안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발견하게 됐죠.
1: 이곳에 진신사리를 모신 건 법당을 지으라는 뜻이라 여기고 이곳에 절을 짓겠습니다.
0: 아도화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계룡산에 절을 짓고 갑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3: 와, 나도 부처님 사리 보고 싶다.
0: 으이그, 공덕이나 많이 쌓고 말하시지.
3: 그런데 이 탑은 뭐야? 3층엔 공, 2층엔 우탑이라고 쓰여 있네. 그런데 우면은 소 아니야?
4: 뭐?
0: 맞아.

아무리 보석을 걸고 향과 꽃으로 꾸민다 해도 그 속에는 깨끗하지 못한 똥과 오줌이 가득하다. 중생이 그 육신을 보호하고 아껴 미혹하여 눈뜨지 못함이, 마치 어리석하여 눈뜨지 못함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재에 덮인 불씨를 밟는 듯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육신을 멀리하여 물들거나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나토미며 법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할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는 완성될 기약이 없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은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0: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여, 내가 이 한무득이 뼈들을

배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0: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소음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천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0: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0: 자리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
0: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

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볼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됐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25입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수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0: 광고 나오네.
1: 엄마.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마하반야 바람일 다신경과 환자제보사.
3: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0: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이 대담을 펼쳤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은 AI와 불교의 접점을 짚고 불교 데이터 디지털화를 통한 포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맞아 부산 백스코 대한민국관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마련됐습니다. 팔만대장경부터 산사까지 한국불교 문화유산이 세계인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목숨 바쳐 싸웠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후손들로 구성된 강류합창단이 임진각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현장에서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올해 4월 입재한 청정승가 공동체 상반기 수행 결사를 회향했습니다. 법석에 오른 평등 스님은 타인을 품는 자애심을 강조하며 수행을 멈추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황청 유흥식 추기경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종교 간 협력과 현대인의 정신적 치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종교 지도자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겪는 현대인들을 위해 종교가 앞장서 마음의 평화를 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바티칸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융식 추기경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자산 운용을 감독하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서의 소회를 전하며 가톨릭과 불교가 공동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가

0: AI 시대 불교는 첨단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과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불교의 철학적 접점을 짚고 불교 데이터 디지털화를 통한 미래 포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는 듯한 여름 더위 속에서도 첨단 기술과 불교의 만남을 확인하려는 열기로 가득 찬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청와대 불자회장을 역임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이 무대에 오르자 객석을 메운 200여 명의 스님과 종무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됩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대중강연.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하 전 수석의 특별 대담이 20분간 진행됐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이 평소 스님께서 강조하신 인공지능과 불교의 닮은 점,

0: 나무판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새겨지는 부처님의 말씀. 800년 전 팔만대장경을 새기던 장인의 손길이 부산 백스코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관람객들은 스님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판각이 끝난 목판에 먹을 고르게 바르고 종이를 얹어 문지르자 칠흑 같은 글씨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인경 시연에 관람객들의 참여가 이어집니다.
1: 절에만 직접 다니다가 부처님한테 공략 만들이다가 이렇게 글자 파는 것도 직접 보고 그림도 직접 만들어서 너무 신기했고 부산에 이런 게 열려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여러 지역의 그 문화유산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0: 제48차 유네스코 세계

0: 의미를 더했습니다.
1: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계신 그곳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0: 이날 호국도량 진관사에서 단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던 회주 개호스님도 함께해 단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할아버지가 즐겨 부른 아리랑을 손주들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며 깊은 감동을 받았던 개호스님은 이들의 노래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세계일화의 의미를 보여줬다고 격려했습니다.
2: 이 참전용사의 자손들이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0: 하나하나. 그럴 때 우리는 그쪽으로 마음을 뺏기지 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 전국 비구니 회장 광룡 스님은 지난 4월 입재부터 단 한 차례도 수행정진에 빠지지 않았던 20명의 제가불자들에게 각각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스승과 도반, 도량이 갖춰진 곳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건 크나큰 축복이라며 제가불자들의 한량 없는 복덕을 찬탄했습니다.
2: 수행 단어만 두개 들어도 힐링이 되고 비실비실비실 웃게 되잖아요. 2570년이 된 그 역사 속에 오늘날 수행을 할 수 있고 부처님 느낄 수 있고.
1: 출가와 제가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도반이자 견인차가 되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 오는 9월 7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간화선의 이론과 실참을 주제로 전국 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스님의 지도로 하반기 수행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하고 있습니다. 화엄사는 지난 19일 경내 큰법당에서 주지 해광스님, 광불사 주지 고금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선지식 초청법회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지 해광스님

선원장 준한 스님, 양주 회암사 주지 인공 스님, 통도사 유런 율감 정본 스님, 김제 금산사 회주 평상 스님 등을 초청법사로 법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불교를 포함한 인도 철학의 밑거름이 된 고대 영적 성전 우파니샤드의 핵심 18책이 한 권의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조계종 봉선사 범어연구소 소장 현진 스님은 수년간 인도 뿌나에서 산스크리트 원전을 정밀 연구한 끝에 후대의 주석이나 제3국 언어의 왜곡을 걷어낸 한글 번역서, 주요 우파니샤드 18책을 출간했습니다. 스승의 발 아래 가까이 앉아 전수한 비밀스런 가르침을 뜻하는 우파니샤드는 현재 200책 정도가 전해지고 있으며, 현진 스님은 이 가운데 가장 순수한 사상적 가치를 인정받는 18책을 정리했습니다. 책은 개별화와 소유에 갇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내면의 공허를 견딘 현대인들에게 본질적인 해방감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문장 해석 파일을 봉선사 범어 연구소를 통해 무료 공개합니다. 신유엔이 이토 신조 개조의 열반 37주기를 맞아 열반 달해제인 항명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창종 90주년을 맞은 신유엔은 지난 19일 일본 도쿄의 총본산인 응현원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정사에서 항명 법요식을 일제히 봉행하고 교화의 이타정진을 서원했습니다. 이토 신조 개조는 출가와 제가 모든 사람들의 구제의 길을 찾아 수행의 길로 들어섰고 대반 열반경을 기반으로 신유엔을 창종했습니다. 접심 수행을 통해 불심을 닦고 이타행으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연 이토 신조 개조는 1989년 이날 해등원에서 상주의 법신이 됐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종교인은 이타행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라며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는 신유엔의 가르침을 열기 위해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월 22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0: 으로 장엄하는 개근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 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뵙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윤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윤회가 왜 중요하냐면 윤회하는 건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하자고 하는 게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윤회가 불교의 거의 핵심 가르침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생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깨달음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생사를 극복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아서 깨달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는

많다. 유아일인 등이고 오직 나한 사람만이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게 비유품이 나오는 불교는 종교요 구원요 가피요 고난이 많은 자들아 내가 다 구원하리라.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사경하고 사설, 해설, 남한테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수행체계, 팔정도 수행체계, 사년초 수행체계, 수식관, 아나파나사티 수행체계 하면은 불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종교가 아니요, 불교는. 기도도 아니요, 구원도 아니요, 가피도 아니요, 선성취라고도 아니라고 한다면, 법화경의 비유품 문제를, 부유품을 부정하는 게 되고, 보문품을 부정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관세음보살 우리가 열심히 가피를 기도해서 염불하는 것은 그냥 짧게 얘기한다면 중생 피곤에 무량 고피신 관음묘지력 능구세강고 중생들이 곤액을 입어서 힘들어해 고피신 응? 무량 고피신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처님의 관세음보살 묘한 지력으로 능구세강고 세간의 괴로움을 보내주십시오. 중생 피곤에 무량 고핍신 몸이 압박이와 괴로움에 관세음보살님의 묘한 지혜 방편력으로 능히 구원하 주소서.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도 무찰불연신 그렇잖아요. 자. 구족 신통요. 부처님은 삼맥육신통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신통력을 구족하고 있어. 광수지방편, 지혜의 방편을 전부 닦아서 널리 지혜를 가지고 계셔. 시방제국도 그러한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시방제국토로 아니 계신 것 없이 무찰불연신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나를 부르는 소리만 들으면 나타나서 구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국불교에 지금 잠깐 제가 언급하고 간 이유는 불교를 기도도 불교 용교 아니에요. 종교도 불교 용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법화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불교는 종교의 구원요, 가피요, 소원성취하는 구원의 종교, 소원성취의 종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도 불임문자라고 좀 부정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해야 되냐 하니까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항상 퀘스천. 의문을 가지고 이 무엇고를 깨달은 게 맞아요. 그런데 깨달으면 나는 사유화라고 얘기하는데 깨달음은 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스님들의 결과부지에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사회와 사회의 목탁 소리로 들려서 사회의 깨달음이 울림이 와서 고뇌하는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생들의 고뇌하는 중생들의 하나의 목탁 소리에 울림이 돼줘야 되는데 그 깨달음의 위상이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자기가 믿는 것만 믿는 거. 콩으로 매주 쓴다게도 아니라고 하면 아니, 안 돼요. 자기 믿고 싶으면 믿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당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되겠어요? 자기 부처님 말씀을 믿고 싶으면 매주 쓴다게도 아니라고 하면 아니, 안 돼요. 자기 믿고 싶으면 믿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당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되겠어요? 자기 부처님 말씀을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것은 육안, 두 눈, 두 눈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뒤통수에 누가 와 있어 뒤에 몰라요. 그러는 게 육안의 한계요. 우물 안에 개구리의 안목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 업력에 따라서 확증평양하면 안 돼요. 나는 아미타경에 믿는데 관무량숙은 못 믿겠다. 나는 금강경에 믿겠는데 법화경에 못 믿겠다. 이러면 자기의 그 무지의 발로거든, 무식의 발로고 공부 안 했다는 무식의 발로거든요.

부처님에 의해서 증명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경전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증명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과 마라의 마왕과의 대화,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 20에 나오는 말씀. 아난다여,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나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아난제자한테, 아난 존재한테, 우르벨레의 내란자라 강변, 아니빨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고 계실 때, 그때 아난다여, 마라바삐 만뜨가 나에게 왔다. 와서는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선 마라바삐 만뜨는 아난다여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마왕이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말하는 걸 아난 존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대덕이시오. 이제 부처님한테 대덕이시오. 마왕이 얘기해요. 이제 세존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반열반에 드시란 얘기예요. 돌아가시라. 입적하시란 말씀이요. 선서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반열반에 드십시오. 대덕이시오. 이 세존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실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난다요. 나는 마라빠삐 만뜨에게 이렇게 말했다. 빠삐 만뜨요. 나는 나의 비구 제자들이, 나는 나의 비구니 제자들이, 나는 나의 남자 신도 청신사 제자들이, 나는 나의 여신자 청신녀 제자들이. 이게 경전이 길어서 제가 축소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게 길어요. 이게 제자 사부대중한테 이제 말씀하신 걸로 이제 줄였어요. 사부대중들이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부처님의 진리를 명심하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 법을 설하는 거요. 없다고 부정하는 건 이건 망발이에요. 그런데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얘기하지 잘못 설하지 말라는 거요. 사실 스님들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갈래 설법하는 것도 신도들은 혼란스러워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게 참 고민이거든요. 저도

한데 비범함이 실천한 법을 비범함이 함께한 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선석께서는 완전히 열반에 드십시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선석께서는 완전히 열반에 드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 걱정하지 마세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사부 대중이 부처님 법대로 여법하게 여설 수행 운양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말씀

0: 부처님은 500생을 부처님 수업 닦아서 500생 동안 해서 성불했다는 거 아니요.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모든 행에 대해 염원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행에 대해서 염원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고정불민하다고 집착하면 안 된다. 거기에서 집착하지 말고 염원해라. 제법모아 얘기할 때 많이 했어, 염원한 얘기를. 모든 행에 대해서 염원해라. 그래, 염원해야 이탐, 탐욕에서 이별할 때 이자예요. 떠나간다. 탐욕, 탐지지 삼독이 빗발이고 탐지지 삼독이 스며들지 않는 걸 이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 집착한 고정불민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걸 염원하고 그 욕망에서 떠나고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이 시간에 윤회에 대한 말씀 또, 참 생각생각하다 많이 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힘이 되시고 공덕을 지어야 미래의 향상일로 할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붙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스럽게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붓이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ARS 060-800의 7000, 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우란분절 백중은 도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도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의로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

0: 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실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무상사에서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7월 26일에는 일감 스님을 모시고 쉬운 연불 선명상을 주제로 선명상 특별법회를 실참과 함께 봉행합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법회에 많은 불자 여러분의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

0: 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붓다가 굉장히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그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붓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붓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하면서 늘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부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날들어 스님께서는 왜 욕만 가리킵니까?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라는 것은 용이란 이름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발전을 하든 발전을 안 하든 우주와 더불어 같이 우리 세상이 그대로 시공을 초월해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자체가 바로 보고 듣고 움직이고 하는 자체가 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움직이고 살고 있는 그거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하니 그런 것들로 하여금 내 마음으로서 그것을 다스리고 해나가는 그런 것이 모두가 발전이요. 보고 듣고 발전을 시키는 것도 발전이요. 모두가 용이 아니라.

수많은 것을 발전해낸다 이겁니다. 비도 또는 눈도 바람도 이 모든 절차를 거기에서 다 발전을 해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만이 내가 자유스럽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공부를 우리가 서로 도반으로서 같이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시에 그렇게 가르치셨죠. 어떤 걸 해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만이 내가 자유스럽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공부를 우리가 서로 도반으로서 같이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시에 그렇게 가르치셨죠. 어떤 걸 따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일일이 따지다 보면은 하나도, 그래서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 또는 천수경이나 뭐 또 다른 경들이 다 합쳐진 것이 바로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 나기 이전에 낸 것이 금강경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일일이 한 마음에서 일일이 생활이 나오는 거를 일일이 요거는 요렇고 요거는 아버지 노릇 할 때는 어떻고 남편 노릇 할 때는 어떻고 형제 노릇 할 때는 어떻고 요걸 일일이 따진다면은 이 마음법은 언제 배웁니까? 한 마음에서 모두가 찰나찰나 바뀌면서 돌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구성돼서 부처라고 내놓은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낼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업보가 많고 뭐가 많고 뭐가 많아서 나는 빌어야만 되고 기도해야만 되고 108배 해야만 되고 3000배 해야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막아지는 겁니다. 다 막아지죠. 자기 마음이 자기를 막아놓고 자기가 뛰려고 그러면 뛰어집니까? 우리가 이 공부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남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거를 알라 했습니다. 그 도리를 알라. 하의 동물하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극히 어려우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진짜 사람 되기가 극히 어려우니라. 진짜 사람이 됐다면 부처 되기가 그렇게 또 극히 어려우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시대가 이렇게 지금 신세대로서의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랬는데 그까짓 게 다 뭐야 하면은 자기 몸뚱이가 자기 근본 종자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콩싹이 콩씨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내가 나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의 형상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허공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부처, 불성을 진짜 종자를 믿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믿다 보면은 이 부처님의 형상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보고 듣고 이렇게 무쌍하게 발전하는 그 역할을 다 앉아서도 천리 만리를 다 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알아야지. 내 종자부터 내가 알아야지. 그래서 종자를 승거서 나게 하려면 어떻게 나게 해야 하느냐. 정자 난자를 빌어서 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종자가 있다면 이건 바치니까. 그래서 그거를 콩씨를 하나 숨기려면 흙과 수분이 필요하죠. 수분 없는 흙에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또 수분만 있고 흙이 없어도 아니 되니까요. 그래서 싹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싹을 아니 콩종자를 찾으려고 애쓰니 어디 가서 찾습니까? 콩종자는 벌써 화해서 자기 싹이 싹으로 화했는데

해지고 그러는 거지. 또 3차적으로 한마디 하겠어요. 이 공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조차도 못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는 모든 우주의 전체의 문제, 행성이라든가 혹성이라든가 별성, 우주 자체 그 모든 자체가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수명이 짧지만 또 우리 인생보다도 더 짧은 인생들이 많죠. 생명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보다도 수명이 좀 긴데 수명이 아주 긴그 별성들도 그렇고 혹성들이 다 그런 하나의 세계가 있고 하나하나의 그 작용이 있고 하나하나의 그 수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